0: 한모 쫓치다 한모 쫓치다 한모
1: 조진사 당아 조토미도 저라 부지제 예배교
0: 한모 자또리 대치다 고 자또다 나 좀 막아 뛰다가 열이 뛰다가 열이 한모

0: 이민서 이민서 속초 속규 텔이야 공립내 소수 랑무역에 속초 소나 지금 알았지 봐
1: 저 지능아 저란다 속초지 전 지금에
0: 어허 지금 말해
1: 차차 거저 지능아 그냥 너 속초지 지게
2: 马里，马里，坐轿坐啥？阿姐，他不该坐的。我坐，你坐坐，坐哪么子啊？卡里娜，丁文丽啊，天朗是男生嘛？是呗？新来的，新过来的。新来的，新来的，新来的，新来的。阿姐，我坐，我坐坐坐哪么路呀？卡里娜。哈哈，阿姐，让俺俩拍就拍就，俺刚说这个，哎。
3: 호조，你看这坐车可热闹呗。
4: 阿姐，호조俺都男生心里想嘛子，坐车那里，猪肉吃么多啊？是啊，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我们也是给他，趁着钱的速度而快点。阿姐，公主，看出什么来嘛？是的，我受不了了，看见什么可恶的，现在那是丫头就管。阿姐，你看是哪里呀？夜半深夜，你那他的性格特别特殊，咋？每次见到夜里昏迷都。
1: 아유 말이 남라냐 손자 비비야니 큰해샤
2: 아티 나티 맨주매나 아니 시그 근데스다 그래 나서 내 학구로 쟤는 녀식이 캐마이네 다가이 마오베티 지워지도 갈서
1: 콘조 마주 강에 디제제 캐세치 모토는 디기데베 좋아 가발줄 도래 제장안조 심슈 견치어교 말이 남미담비달 这个跳啊，做做面呢，两个弄把姐姐肯定要接不哩。车上阿达就胡大把他接哩呢，这么特别巧啊，有嘛哩？长马心血一万，心血一万的，阿母，你那两个人做面做面吧，心里肯定是得话啊。能带有嘛哩？他弄俺就讲你开车接哩呢，就三点点，绝不三不去面个哩。个弟弟。 我最近可不了，就是比做时间，面子托起，我做不起个嘞，卡哩。

0: 저시들래.
1: 수진 하모라. 나도 배미마 용기 세배 천진 가상 제다디. 그랑게 인진 납치주지 모주시 차라 피로나.
0: 납치주지
2: 모주시 차라 피로나.
3: 제소 저시라. 이미초. 그나 토제 나무고. 네 제다디 인진 모주시 차라 피초.
4: 야교키 메지 람진 테니 기도키 소외 중덤 싱부시탄 송신 콘체 야교키 람퓨딩토 콤버시리 심부디 기도키 소외 남타시티 머수 지무르괴신 디기 소외 람토체

0: 姐姐哪去没？
1: 姐中啊，姐中啊！啥得的？忙着就给我托把你送，当堂哥哥去抢救我，俺从没那面回事。纪律呢压腿，解决呢忙做，为不呢就出点的难度，给他们穷死嘛！
2: 阿妈啦！
0: 妈啦！妈啦！
2: 我们第一呢，阿妈啦。팀장님 제가 고소를 했어. 하나씩 해야 돼.
1: 용아, 용아.
2: 해다.
0: 해난다 몰라.

0: 신지 치주자라 야라 진주 토베 최수 진지 제고 나다 워스 고조 교이 뭐라 지조 산인게 대바 민나 주지 틀라무 쳐네 늘지 된조
1: 티리니 페르게 신제 최수자 야라 진주 토베 최수 님한테 아야 아야 깨져만고 셰야유 이내 큰데 셰우세
0: 허허지 슬슬함라 키랑기 울부기 김장기 내주저저 마수나 저거로 저저 마수난다
2: 수난다 어저 진주터부터 수난다
3: 타가시 암라 타대가 저 디기대며 초와당 마오기 푸드상부터서 수난다

ཡེ་བ་དང་སྟན་བི་ངོ་ན་རང་ཡི་ཐོ་དེན་ཚུལ་ཤ་རྒྱ་དེ་ཞེལ་པ་ཡིན་ཅོང་ཚིང་ཡིན་ཞེ་ན་ཚིམ་ཅབ་ན་ཐོན་ལི་གོང་ཕལ་ཏོང་བི་ཐབ་ཧི་ཚམ་ཧི་དེ་ཞེལ་རྒུན་ལུང་ཐུ་རིག་ཅེ་ཚིམ་ཅབ་ན་རྒྱ་ཁབ་རིམ་བི་ངོ་མན་རིག་ནི་ཤ་ཞག་ནམ་ཅང་ཧི་ཡིན་ཞིང་དེ་ཆ་ཅིན་ན་ཁ་མི་ཡེ་ཤ་གནི་ཡིན་བི་ཚིམ་ཅབ་ཅེ་བར
ཁྱི་ཅིན་ཅིན་ང་རང་པ་ཡིན་ཀྲུང་ཚུར་ཏ་རིན་ཇུ་ཅི་ཡེ་ཞུར་སི་པ་དང་ཏ་ཀོར་ཐང་ཅིག་ཤི་ཅི་ང་རང་ཀྲུང་ཚུ་དེ་ཐུན་ལི་ཅི་མང་ཤར་ཧང་སང་ཤུང་ཁྱིམ་ཚང་རེ་རེ་ཅིན་ལ་ཇི་ལུན་སི་པ་ཅི་ལ་ཀྲུང་ཚི་བམ་ལ་རྒྱ་ཆ་རྒྱ་ཅི་ཡེ་ཁ་མ་ཉི་ཚིམ་ཅི་བ་ལག་ཚི་ལ་ཤི་ཅིན་དུག་ཅི་ངོ་ཚུ་ལ་ནང་ཡོ་པ
사약 숨 쫀는 신이 팀집어 조킹 된 바실라 르게모 란라 무시지이 팀집어 조킹더 나초 팀주와남 지기들 소중시 바등 응어투 고샤 잡지 랑침제 고츠 팀집 럭히라더니 용부 수 타파숑 시시 바실라 예마 디비 망비 당토아 루마디비 남지른 젠바니 시스 띠능 앙이스 시비와라 반인 종치 팀집 톤리 하리어 자톱 치르신요 디셈비 루제여랑 반인 종치 팀집 마자라 집질 흑잠 소숑 시바등 응어투 망본 조르카 반인 종치 웨멜 창마 팀집 톤리 능 시진요 나능 종치 팀집 톤리라 춘나 응어투 나초 아덴 똥흑잠 조르와등 응어투의 용부 아고레 부마슴등 차앙알흑잠 센요 디땅스더니 리도나 잡피 샹낭다 환주르제 니금 비바티 로트르 조츠르 투위 야르티스 사차진다 다브르근 호체등 세든 호츠르 망부시크 톰부 민용다등 스피츠라 마른 조기요 온정 사부 투위 르군롱송다 남시 정라 바신제 노춘 튼용위 샹낭다 세든 호츠르 담나 사부 요정 마니야 마와등 톰밥 투와 호출스히라 주아 심바지제 차치된 후답고 톰리토 르차 첨부된요 젤루 니퉁저글러 뜨그실라 심지시지 르군롱송기 샹강당 오멘라 쿤든시피 장대당 세틀릉 호출제 님즈흐텐시흐텐제당 반인 종초초스 장대당 세틀릉 호출은 님즈흐 차블흐동지 뜨그제바실 제드나 샹리 폐지동을 상큼제 르차 쿠너드나 갈란드 르군롱종 호츠르츠라 샤브시 디니지 주즈나 리우 쳔지 모툴시 버지나 종티 만하 탕망응데 장데땅 세틀릉 호츠제 르차 요비 닌샤 수스 차든 진제 냄즈그다 장청 수군들 스피트가 총지르 세팅지 호숑시 버주바당 차브지다 샹강땅 오먼 수스 톰리 여긴 쿠 히톡시 버주니 사블라 소비 차친 라지게데 종초 만다벨 님즈게 차르시고 바실라 로아니노 우시 종데지 장데당 세틀릉 호초제 존니르 코르킹스테니 첸진 아디코 르스당데 타브자 지통기 님즈게 팬디 체르당요 르군롱 종기 에르지름 셰푸 콩들 타피 스피츠르 촌진 말흐제니 바인 종초 소니 톰비 삼티 장데당 세틀릉 호출아르게 심칠흐사 그친 켈라 대그르 콘툰시 진요 바실라 유치 13기 즈프스 작근데 종치 호칠 님즈게 제춘 무 똥잠 셈바티 하정 첨부 요지 등 로터 탕아니 님데 바등 무지르 용법 키츠 어그르 철흑삼 용거요 정대 등 세틀 호칠 톤이 코니 종치 님즈게 데 청라 로저르 찬흠 용법 어그르 차니 흑삼 망다 똥 탑진 요지 제 바실라

레이드고 나바당 디초 정기 되는 것 사탕은 이렇게 집이 레선 동점도는 좀 깊숑어 레선디 좀적 바당 현존 바측단도 어제 등 좀정간 걸어와 다르뜩은 소위는 디나란지니 멈터당아 좀 전남지 레선 그전 뜨라산 군능어

미래 강다시 인로 대링네 소에 피게 송웨 로교라 섬나 로가르니 다르가시기 제타 리제 소에 멍실 큐바시 인 가조 표 미래라 차츠나 자셰탕 레셰 창셰 자셰소 로셰기 리 나마 표송 초슈기 미래시 인비 디린 레셰 트게 아르셰시 그르시유 아르셰시 반니 강과 소아게급 사동아탕 토가 쿄념지기 예즈치비 락제 괴괴탄 뒤니 림비 로가르시 인바탕 미세균토 아르가초바시 주기유 샴라 아르셰식 서러나

0: 민간 개용기 열팀 균율세 지금 개요부터 열팀 내게 필신 지차내 딜라인부시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니세코 개크 피게타 교주 오그네 가서 디생아이 손에 레지키 누구 준초타 탄용도 교르고이키 로슨키 각주차지 비우소부시 니도이 소초로네서 나자타 로지하야 아담 스로서 손에 레지 친부고 큐용네 교르고 제교무타 저주 저지 랑자셔서 니도이 삽게르 로주도 립가 손에 레지 치제 고이 누구 준슌 치세 천天 도서든 통조를 찍래 교교타 영리 텐교를 용도 치세 둔 통조를 이래 교와 치네 킬레 교뉴제 토르동 컨톱 절교를 구디다니 탄 지자리부타 탄 당용기 미빈 운조를 용활 용디 절교무시
1: 나무 최진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버디니 Duyanlundini kumpuyge tinnamki sengyuri nyamdra li zesh.
0: Digile kune biwe ne cu, ci zhunga ni, zhungguta mungkoy ki nyamle namdra kyechi, mungkoy ki kipki ulan bato yi, gihui zogju zangsi soje lego zamsi. Mangcu lejata, zaji lejashin bachani, namdra tini gihum nipi guji mine ngakjuta, gihum nipi mimang ki rigu yibata. 中国塔蒙古旗苏宋柔瑞级别村大铁琴图悠悠日来给个尼布勤次级则做职位习者村苏亚市南昌提尼中国给来旗中国采集塔中国浪子组织铁界不塔蒙古给个皮气气血塔气温天旗组织增色级别直接行不是第个六库内比为年次一人给总统配则西吉扬旗次军尼处都是七八级不给 이젠 이슬람 주소키 콩도 망치위 이젠 타 에지 삼시지투 이찰 무퉁치바타 강티 에지 이젠 미망기 키와라 즈골치민키 추심고라 십제 적교시 지주부시 이젠키 친치부자 알리기

0: 중배 변조 발캠러 누교타 멍시 지구소 캡콘소 총재 유르토 사와톰네 대개 마조 아고 동주로 니경업 중 얼굴 항상 쓰부타 내슈 레네 티니슈 지조 항상 되티 파키스탄 키 변조 단지소 피게러 디거 키친 토부탄 챕지 뷰체 토부 규직 람직 냠준치바 비드 정신 키 도구 되게 주시 시진핑 키 발캠 차고 타 규지 능급 파키스탄 키 스쿠이 칼야 다도 난디 피게기 춤제리 파키스탄 키 미마 용러 페버토바 치구시 송유 발캠 족준 체시티 니차레 워신바 림보르 체버탄 듄네 쵸니뷰 튼레타 싱레 데레제 존네 쳔부숨러 지네 판눈타 망초 사르드 장도 고이지기 발캠 체봉아 냠준치티 파키스탄기 피게기 띵슈 티웨 피와타 중국 남베 팅접진기 피게기 고급 티웨 냠주 체규 인시 순유브시 장자이 동키 총마 냠레기 퀄리시뷸 호조기 겐지 쿠르스 문바르체규 중국 탄 파키스탄이니 뒤탄 남바 군키 탑주 냠레 조더 인베 문네 통더 파르숨토 랭망 외네 튠키 친티 지도탄 兄弟 탐습 체규 균형 체규 어르탄 이젠 와 동토 총춘 주시 시진핑키 위샤르스 퀴키 시디 딘린 송경타 군디 동교테 뒤추 카시 뒤나와타 종례 샤바지 기첸텐 베비고 탄 체튜 낙주 난유 중국탄 파키스탄키 시웨 추면러 군디 후다단네 추고탄 위샤르스 퀴키 시디 딘린 라르수 체규 고르키 초고 칸아 투문토 뒤버시 중파 계급 2부 퀄리시뷰 호조 계급 인비 냠제 계초 디월 체비 계지 말라타 계지 제티 멍시르 체비 계지 지글음 송경 타지도 지거유 파키스탄 키 주시 시진핑 키 뒤나위 퀄리시뷰 초고 첨부시 퇴교 체비 티 통더 파르숨토 뒤체토 교유 중국탄 파키스탄 냠레 키 니체 비드윈 편제 티 초니 키 캡콘레 게네 링자 메비 계지 스구 키 니법러 자치 딘리 정신 내 유지 송유 콘키 민알 즘린레 로게 군도 경유로 조신유 중국 롱아친 중업에 차르고 있자니 라다 치신유라 파키스탄 키 파키스탄 포촌 더뷰 피게 동위 차르고 있러 군디 동신유 계급 니뷰 카 소수 팅접진 조준타 초니 키 캡콘 소수 냠레레 투급 사르간탄 고급 개첸 체규 만수의 파키스탄 초타냠토 친지 조네 롱어 듄주 듄어 콜와 고급 소체토 계급 니뷰 구체 와르 총외 투몽 문진 개친 퇴근 낸된 체내 추제토의 첩세태기 편춘 이치타 추제토의 우주 냠레 추제토의 계지 조례제 탐습도 동화탄 첩지 중폐 지위 땡키 정신을 띠네 계지 투법기 땡키 미비 정신을 카데지아디 타고르키 레왕 직툰 초보되바 비둔 눈딘타 미리기 레왕 직툰 초보되바 리기 티웨 치와 빈두 유지 송유부시
1: 니자라 중국 신뢰 롭친 직내 생각이 체지 이긴 침무와타 기지폐기에 대한 퀄리시뷰 신뢰 롭링키 천진군진 류小云기 사르구베 체드윈젠리 탈리능급 중국 신뢰 경우기 사변타 신뢰 락제 지롱기에네 FGG 감스 침무로 자와 초보타 뉴군뷰디 FGG 신뢰 튠바르타 신빈 버파르라 람디진네 FGG 신뢰 팅럽진 피기랑 귀슈 침부네 유지송바치 윤지 춘제네 마메로도탄 센진 파르타 서구 신례네 감뎀 신례 파라 라제베드윈디네네 우푼뇽동 기베드윈 총즈 파라 로줄라 잠시 중국탄 에비지기 뷰제 토베 규지 람지 냠준탄 중국탄 에비지기 냠레 링디 소기 람즈르디네 신례 응위줌 냠레 무투 띵스르다웨 좀제 유르도사와 토비윤 리샤오윤기 중국 수준 신례 팅럽 신례기 초소 규르위 피림 규유 난주 신규 총의 락제타 링무 심리 체당한테 에비지기 신리기 응외유 릭제타 피기기 튠잠타 하자 튠부유 뷰제토비 규지 람지 냠준타 중국타 에비지기 냠레 링디 소기 람수키 중국타 에비지기 신리 냠레 럼루기 겐리 체유 중국 신리 롭친기 로주 뒤마라 탄제니 총습기 탑스탐보로 기롭나 유바타 에비지가르 로규르 치겐 중규 직지케진키 로코모로 에비지기 총습도 레그치네 네드응의 타규 제규 중국니 라삼 남다키 에비지기 기급기 피해기라 로람 치겐 시 임바 레 동담 쉐겐지 떼네 민시 송규 네도 죽지로 내송

마라 마라고 근데도 공기 깜빡다 세마카자 진짜 내 개나 초루네 더돌에 잡아 속음이도 마라 개나 잡으세나다 마라 아무 샤심도 마자 마라 도드네 잡아 속으지 아무라 나도 개요나 누구 딘전냐고야 가시이나 마코메당 시드고도 컨스세기 아모 샤크지모주 카스세니 게제디도 미코바이나 페사버지 킬레라뉴시 세니코브네 쪼구시

0: 하모.
1: 주께서.
2: 하모.
1: 주께서.
3: 오, 지금 누구야?
2: 제.
3: 오, 지금. 로.
1: 주께서. 저런 경치 너무도 연애 찬절하게 이도 등그리.
0: 하모. 다치 않아 쓰고 유사. 나라라 심지해도.
1: 주께서.
0: 하모. 하모.

0: 하모 하모 상원 쌤들 맞다 괜히 스트레스 겠다고 그렇지야 그리다 하모 네 켈레지 셰죠 언니 니 띵띠 미츠 타주 용그리고
1: 죽겠어 탕고디 쌤들치도 전한 게 녀아
0: 탕고
2: 조치승도
1: 창조라 피디
2: 조치승자 조치 조치승도 조치 자 조치가 죽어 자 방샤주로 가다 계속 시계를 가냐 들수 중가처럼 방샤실에 계속 두고
1: 죽어라
2: 죽어라 죽어라 这那做我们就中中钱女婿，落了是吧？那个出那个女婿，那个浪三个钱，要不出，在这阿面挖个钱，那个那把干个事，个事个个，趁那个长，那个那把各地东角个那把抢钱，哎，开始吃那次，把红花队是个钱呐，俺爹家的来那把钱嘛的，落了是，落了是，我吃什么？落了是，我吃多少？我吃什么？ 하모
1: 라유 찬주라
2: 쉬어라 공유 수능도와
1: 라디
2: 좋다치 이제 좋다치
1: 아자 혼자 겨우대 쉬어다 겨우대 쉬어다
3: 给给说，我这让俺写个吧，管我可不行了，别生了。胡总，你都是对管我给讲过什么，是不？可大把阿姐给的。等一下，等到阿姐他们说不要的，让你看专门就看写啊。放下起来谁呢？岁岁读来嘛，切不切切？爹要多教看，教过哟。就是，你来唱嘛，岁岁读来唱啊，就是。
4: 莫来，
3: 要是，
4: 莫来。

0: 기랑키 도고르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자신제베 생겨 접링게 공감사 나나솔라리아 중앙농팀년 진지기업례고 벽에 농팀기 디링기 링실에서는 현재 중화 아장기 가르치 많이 팅들이젠 조용바 딘제문제인 로 센도나무소 타넘유키나 류중 망류나구나 타 류중나 차베지라 기란 예담기 초보된수 류중 제베이나 뷰실리아 뉴기시 세제 가메딘제 베진 세뉴유도 가부시 아 타 류중 디군에 세나 나나수 류부터 셈브니가 야 편도 유비디 아잔 주미제 다이네 체리르다 튠베고네 류조나이디 하나 수인지 아 나와샤고고도 타 류조나이디레 아 탑시 마무조리 땅 하나 수카시 아 강탄의 주요리 육샤류에 가부요리 야면 류준 칸나로리아 진제 류준는 거시 다이네 대장 하나 수 아 총계 나로리아 류제직 다르게부터다 조심에 가르시아 류제디 카르레스나 강고르시 르바 다디 다르수지리아 규르투고시 다시산 디링기 링실이 센티 나로인나 하나주 강고르 쉬엠베이나 소보야 펜토 시베 고르야 모제 롭스 쉬부이 당하나주 조보카지게 강고 쉬엘이야 가부요마시

pendo yuebe ki luze namdang sangbo shikdo tungu aris. Achangchang da kanggo shuebe yin na jingne sukbo ya chungda tibia jikda nyingne kelung shuebe di longsu chuyotoba. Sumne lambar ki zinjong la nyongryu chi yin shikin simgi nishu di le gali gali se to aris. Ta xien tando yin su na kuryo sungyub la le pendo chenpo ji aris. Ta kanggo ru shuebe di bimur pendo luze shikin stinti sungdo aris. Tadi xian suri lublin shirto minkang nipi rune cengka ki bumbran minba zhangbing ki sungna xa. Ta kongki cengri da tunbe ngang gangkuru shunbi yina bumu ya megyu mipokba ma se tili dokdi buisi dakyong la hachiang pianbi luize namchang zeta tinte jiri xe sung xa. Ta tanda ngang zui chonggi mangbu jikli ya jiju gangkuru kasaka la tuan yuwa ri. Zanyi angda dusi shir cadu zanba ankerangki zhugyu la ya dabdi juin tuwa ri. 다양한 아주 초보 카지 강고르야 니부 유견 수용의 차샤나 리시블리아 조에기 강고르 딘데도와 다 갸게 돈이 슈비나 산디 쓰신 차스 양 초보 카지게 다 강거르 교수 체딘데 간라 니부도와 아니 뉴르젤레 중교부 예바 안 딘데지게 탄데 송당 문의 차샤네 다 다 항소르 다 고부세 딘데 마부도와 안 딘데지게 니부 유두선바 다 탄데 강고르 슈니 미마르만 주고하리 다이네 간제 제제다 강고르 슈나 뷰모야 마누베게 덥시시 요리스나 유딩게시 당하나 주 강고르 독스 슌디 잠바 녀르 굽갸디르바 소스 소베 징제디아 듄제 뉴므지시 쿠쿠도 다 뉴므지시 단디레 다 탄당한 주 소스 소베 징제다 마자인데 잠바야 뉴므지시 단 로가도와 제산다 차웨 가르야 디고르게 시제 망부지도 제산하나 주 뉴므지디 야부 제제니 강고르 슌비나 뷰미 기타 카르소레직 다르세디 중용와 한 뷰모야 딕 소도와 딘디지레샤 다 탄도 강고르 복도 중비 류제식 레시 송샤 다 지리 교육샤를 뇌에 이내지 탁중 야에 속이 류제단 두버히 아 강고르 신디 잠바다 루보르기 덥슈디 아 잠보 유산 땅 하나 주 뷰미기 춤줄라 뮤게 심부 팁스 마리스 다 괴규 수리 심주민에 취지 지혜라 라무 윤뇽부터 징림 고쇼 워라 다 세리단 튐벽고니 강고르 쉔베이나 뷰모야 슈크텝세디 지다 치베이나 소부 지세기 더 레고르 상안에 직사 추바르 임바타 류제 신다기 뷰모르 슈켄 텝세디 베차샤나 당하나스 콤바 보디르 봐 다 소부 지세기 더 니사안데 니사 게바르 임바 아 니부디 가르푸기 볼로지디 삼바이스나 소부 지세기 더 숨예 임바 안도 왕초 폴로지드 삼바 소부지세기 답시 예메임바 쪽부르 뒤뒤 삼바다 소부지세기 답응아임바 다제사 강고르 쉐디 루세 신베다 도베이나 찌르르바 다 뷰미기 총주 이내르다 다르세 TV에 들어봐 딕스시 총유 딘디지르샤 다 강고르 쉐디레 하나스 샤넬이야 종다르 주도고도라 다 강고르 쉐베 규림 줄라 라시 캡든기 샤네 상메기 톱슈티 치로 주도바 마세 다단도 샤네 텐즈 인수나 뷰미 정중기 용고 요제 시당 잡부 유비 다 샤네르 이나 슈클림나 뷰미야 탕부 용예 시스 다 미카지게 강고로 신디 잠바 뷰무나에게 금제 소디 카르레스나 굽디 마차와 다디 고노 슈브네 싱하나 수 굽디 디르바 소세 속베 징텔이야 뒌제 뉴므지 야부치고요바 마차네 용메바 토차네 용메바르바 딘제지긴바 다 곡슈딜레 치착바 단도 숨부디 인수나 강베 강코르 코르타 마지부치 리스 다 강코르 쉬바 겐큐 쳬베이나 숨부디 자스메스 딘제지 송샤 베이징 칭화 장금면칸 차기 소리 쳔가기 봄라멘바 판유기 다 강코르 쉬에디 수룬 디엠바타 수룬 메베 류제 송토 제베 괴규나부 딘제지 인베 류봉 용기 다 착세기 뉴베 이네지 닝타 로웨 뉴바 샤네타 주베기 마라 지스 마라지 상마야 핀도 진보 유지 송샤 단도 레신 TV 대단도 규로와 다 춘이다 튠비에 강고로 쉬엄베이나 레베기 초대 수봉 치료 조규로 군디 톱지에다 천시 소엘이야 핀도 요시 다 단도 착세 뉴부디에 리주 투바 강고로 쉬엄베이나 다 닌기 퍼딘디 제교수 친기체다 저균라 군디 톱지에다 착세 갸기에바타 랑왕망기 영지 댄제 장세 토바제라 디네 다 착세기 가르소레 칠레디 렉슈 토고하시오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heng ling ge gong gam sang tiring ge hang jong zhuo ling de zai na yin na suo bu pu rim gong si ken kru wa den ji che la su zhuo ling jin de xu be de bu zhuo ling 균진트 사르투탕 사르투르 균진 중외 계지 푸름기 투릅 사바 시에베 뜻이 구직식인베 랭게네이나 제동 센조나로나
3: 로 숨주 다송아세바 직동 구조 거지래 디져선 더지라니 딜레 칸스바타 진네 김상기 쇼킹 저지
4: 모르겠다
3: 아니 아니네 김상기 쇼킹 그 문지 털 내가 칸시네 수수기 가셔 가세요. 들라나 뭐.
4: 어디
3: 둘다 뭐 하지 마. 미트에 찍 되게 내신에 신주 아요. 사실
4: 쓰고.
3: 가셔 돼 매베 있네. 같이 내가 같이 되게 지 고슈 막 도지 매베
4: 도지 심슈다 고슈 처음.
3: 가셔 돼 여기 있네. 레즈레 기로 지 강연로 채 채베네. 그거 강연 레메지 같은 소스 쳐 잡이 지 내가 지 채지. 그 또나 삼바지 지야 좀 더 샤트. 하티야 다 다즈다 다 되지. 내가 니 채 지 윤준이야. 지 간섭을 좀 명조선이야. 미사지.
4: 다시
3: 다 소스 가져드면 돼. 가래서.
4: 뭐들 갈래 가고 있어요. 근데 강이 막 어떻게 봐.
3: 나래. 다 TPU 얘기야. 쇼킹 찍고 뒤에 라다 좀 두드리 찍. 칠해 그 쇼킹.
4: 아.
3: 딱다 되지 바로 라다 좀 두드리 다 칠해 뒤에 좁든 잘겠어요.
4: 그래서
3: 다 젠으로 써야지.
4: 어요. 다
3: 단단 뒤에 안 주기 뒤 착규 낭록이 삼 삼로 삼아 망고 쳐지. 돌든 씨는 라다 침이기 yurum chido lobchun chayabegi nangdoi tansu su nganzu zubchun chagyo naya nganzu chomsi chagyo paa peo yosu da kashi yagi yaan da yari ludi kundi paa zu nganzu lingmo lo chay gaja lo dungdi aku chepo chini nyingbo chile paa gyubi kundi raya siya samadu shio chini dadung chagwa du tanda bejun chay shimbe jiga laga jigde nganzu pepe chomsi ki jiga lakze ki chagyo chayabegi waa ku kus taa maa ta chagyo chayabegi da ti
4: Yeah,
3: 네 강박 님 좀 좀 약 좀 주세요. 그 슈퍼당 거라 연락이 네 강박고 다시 런이 있으면 이도 하죠. 매버 줘. 다 진짜 근데 프로세스 되는데 되셔.
4: 어떤 거 리그 체크를
3: 해서 어 어떤 리그 그다 걔나기 타니 티야 로트 시어 좀 리그 매버. 네. 근데 지금이 뒤에 난 거는 좀 드리산 체리스인데 커시에서 이제 체리스인데 지 항상 타니 찍래
4: Rixia,
3: 수준 제약이 균지 제약이 취해도 균지 커넥티브 균지 레가시야 선했잖아요. 태고 딱다가 되면 그 야매도 양 가셔야 된다. 위로 创新아 创新선다. 즉 사르드 지혜시도 그 사르드 레가 파무지 상다 삼마다. 타마 그 치기 자외기 닝드 주 차슈고이 돌아샤고. 하다 아주 점생이시나. 점생이 쇼진에 되는 점민 사진 좀 좀 야자세요. 타고 점리 사진 좀 숨기 야자로 조급이 그만 좀 해 주면 되고 너무 갈 거 없는 조심도 뭐 디지털 이제 되지래 직 볼라 마 이시 숨도 제 딱제로 제시디 조 남고 숨기 토니 그 만주 배배 점세디 점리 사진 좀 숨기 야자 조급이 좀 해서 나셔 타 팅은 이제는 한 마그 접이 지 산에 정신 그 인내세 봐 다 대개는 이제는 자이디 뭐 하세요
4: 어
3: 너 뒤다 대가 없이 없지 다 찍고 만주 배도 가서도 인디 거기 산에 테란 랑기 줍제다 좀 표시 동시에 좋아요 되게 아주 페페 총세스인데 저 줍제님이 신 로그 바이 맞디 그 미사랑 시지 시작다 판니버고 그 탁베게 제모도 인데 당통만 아주 좀 좀세 편제 아주 표 토가사도 표시 지원인데 그 남아진 소리 비루기 남아 죽제
4: 진지
3: 표시 동업다 뒤 인데 저 면이 신나 제미 토는 면이 신나 아주 비루기 남아 죽제 있어 봐야 돼 하 디니 이게 뭔지 줘요. 이게 제자와 닝든 게 닝든 줘 줘거든. 그게 라제들이지. 그 커스 타마다. 한일에 그게네 샤바네 무디 달라 주바 자위. 응기 예수 당제기 디바작다스요. 다 디 그 무디 달라 주바 자와 센선보다 텐수 땡 안저 학과도 충디 럭베쿨레 직 처하지니 여베네. 안저 마모터지스니죠. 嗯，古鲁，都是他，我嘛学也，古鲁，直接直接下的，都是他哦。他可专注，可打了就是，打了就是，嘛么打了就是。他可打了就是，人家可谈些什么用的，还有个目的打了就不着是，人家可地方跟你那差的贵的就按住，什么去目的，就别说了，晓得？目的打了就不着是。
5: 이제야그무디달러주바저잠크랑잠뭐이바티크기야체지지응기예수당신스아딱그디버직디코노콜라응기나주타이네응기예데응주티기알아보기응기예데응티나사타응기예샹조응응기예수당신기디바닥다스요아티난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3: chomse pyoge chomse pyoge teni janda ge zabni sabne chimu sum gi ya ni buti ji deksi gi de da ji tyoke se da duar ji
6: o duar ji ha o turki
3: ta ge turki o ta tingi gi be ta tingi ni ne she be ne je tang ni ne she diba diba su su su su ge me she yang ngan zu pyoge chomse ne she gi ji dong ne ja ju yang kyo ga lu ti bindo gyen che ji diba ge ye son lo lo so ti me so ta kyo ya koran rang gi ji lak je ni ne she ne ta tak ta ti Mesarasi cakap sih cakap tu, jadi so nampak sumbut tidak dia ni, tapi kalau zaman sah zaman cuma sumbut ya jelas ini tu, canggih sih semua sih. Hati ini tu kan tu, ini sih ini, kita jadi pepe cuma sih asalnya tu, tu juga dah ramu pihuk ini tu tu kalau lagi sih, tak dah. Hati ini tu dah tu di sih ringnya tu tu teruk tu jual tu ni pihak tu, nanti tiap tak dah tu, jual tu kerjanya tu kalau kerja zaman minat, kalau tanggul ane kalau ane kecik cakap tu, kalau ini kalau 콜라 주어 메비 토네 그냥 아주 급여왕이 유나 급절에 주어 동거
6: 다다
3: 사과도 대자모이 같은 제메트로 안 그게 표주 동세 유기도 그 표주 주어 동거 다티 가진 선아 샤죠 티인도 지금 나주기 직퇴에 비제 주어 이렇게 떠와서 저 아주 그 윤진기 체도 윤진 내가 참 제야 참 이 봐야 사르트 코네 체도 야 사르트 고란 차음이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7: Tak
3: kulaay jiga rinpa paar zang. Taa nganzu chomsa thakiya raang gyo na xina thang thoma xingi thakti. Taa ina xingi thakti dili lekcha ayo la xianxa ayo so. Lekcha kutu yang biyo sondo, kutu biyo sondo, thama ku chaniya chaati biyo sondo. Jaga xe xe jiga wa. Taa ku xianxa ku le zi kuy jiga khaansi wa haa xi xiangze di chewa jita rinze di jaa rinna chewa na. Taa ku xingi di shuk pokze di la kore tsaka rinxin chi di dem zhoya sondo da, dinde xianxa chewa. Dinde di xizu kali kali jaa ka suyo thak chewa. Haan titan titrawa yaan daa zui titan saan thak ting zu la. Taa nganzo yaan jik lakshi paa sinne taa, nganzo jik chomsa thangye ki nganzo taa lakshi paa kunzu raang yun cha xa bine lakbyo jeblo di jik sambo chobo. Di tingye na yaan kecha jile taa chomsa yaa lakwa yun oro aga saa toa. Taa ki shuk su jik dunya di laga di taa chea cha jik dablo di jik chakbo xa jik nyeboro xa diya. Haa tingye di yaan nganzo laga di Tengdu yu mii ki lega di chendu yu yuwa da maa ki lakwa du nashun ki mii tome yang samlubung yas
6: saan.
3: Anzu lakshi nindzung yun ishina tang tong maa pu maang chi, pu shuk chi yaw. Chisu yang chi pomo gyaja maang simbiya suwa shiak di. Ta tingze yun du yang pomo ki jik da chi tingin saan jizo dhe da tingze chi nambia ki jik tenda
6: dhe shiak
3: di. Yang susi ki lakwa zesha tili samlubung
6: ki yaw.
3: Ti yun du ko nyeburu shiak di. Tangde mi gulo kiye, shakru. Tengde yu dazu ya, tegdi kyo ki jik nedan zu yuwaru tangche, da tirin san, chomsi kastan tene, ti gyoglo di lakwa zi, ko siyansu kangzi
6: kiye.
3: Tengde ki go kye chugi. Ti da ti trawe shanta tole ya, kundi che. Ta nindzu lo ya, tengde re, leishu chi tangi na shena. Ta nganzu jik, su jun ki ringne nindzu ngu na shena ya, tsamri tsamri, nganzu, Chi kaansi ba lakshi jingi manga chawo chi, taa sosui ki kimzaan ki namchui ki chawa da pazu tekab chawa yu tu samla jigi nganzu gengyun la jigi yuwa chego wasona. Yaan samla jigi nangi jigi nangla yashenda chego wasona. Yaan samla jigi buhu pazu jizu kima chego
6: wasona.
3: Tungye nizu mangu chi tuyang tu. Ko takyar shi taa su taa kiriya buru mingzu chen ni laga yungye dili. Yaan kunzu sim dingla yungdu yu je. Yaan kimzaan ki jigi chawa manga chawo chi da pazu genda chu tu. Karasa di semisangpi panata gyugsa jikse,
6: gyaji gyaji
3: nita kuyo.
6: Di suna kisa.
3: Kuyo suna si, yongde lo di yone, jiki nguyo neji kota genda tu di, jiki yongmo zu suna. Ta di yin di, nene haa ji yongi ganzu jiki pyo ki rinne, pyo ki chumse ki rinne di, shuk chenmo ji tajia jiki ta, kuyo tunpo di mangu jiki ya, mangla suna ta tolo tongo yoyi na. Mangu chabu jiki ta kimsang ta ka maja ga tolo, suze kimsang ki nanglo ta diya di, ka tsabu suna. Tāi nā tī tō lē yān, nā tō jī lākjāk tō nē kāsī kō bīzhē sō rō tā gēn lē
6: mā nē,
3: gyūb jī lē kāsī lē mā nē, rīmēn rō tāng kāsī mā jī, tūn sō lē jī sām rō tōng kō yā
6: shāo,
3: shāk tī yā. Tāi nā tī tō lē yā, jī tāng nē shāng tā tō jī kōng
6: tō jī kā tu yuwa mabu kanji la ya, ni ya ya buze da sangme tu la geni yu.
3: La, o di de shi.
6: Na, kene zi ya wong di tangye tu zi, buze di.
3: La,
6: renji mi ji ji
3: yuwa kuruwa. Zi, ta di ka chang. Ta ti
6: jik,
3: lumbu ti jik ching cawa yuwa, ta nganzu yuwa ki lakwa tu gyangze sunro yuwa, pyurung ki pasasin ya, chumze pasasin ya, di de yuwa.

0: 다디 딱봐 야 견니버도 텐수 봤어
1: 그래서 니요
0: 아니 망자 망쳐지 소소 팀장다 칸 망자가 돈이 레주요
1: 지
0: 그 용보 팔아 아 디그 멍시 돌아간 저 베베 충세기 지네디 마냥 공비 냥 발라서 그러야 돼 대회장 그걸 니버 받으면 돼서
1: 그렇지
0: 아디 다저 그 마오는 비 토기지 야 가척사스니다 체 체시스니다 죽침시다 디 다저 소리 그 충세랑 있는 신의 가셔서 미우조스
2: 테타라 게지 서르버 푸름궁세 캥그루와 덴진틸레라니 충두네이나 푸름링네라 가신 치외 법도 토연지 공기인의 흉셰베 레그티 토르네 푸이키 푸름 자샤 피게 동외 레알쉐싱 공기인의 게지 푸름니 튜레시 임바마세 링네기 시딘시간 임베 수준 군진다 사르토 트피게 통일의 최신유 생기는게 공도 센주바 디나 계제 소리버 푸름 공시 갱그루와 텐진 틸레라타 트롤링 진디슈베 대법 트롤링 군진 트 사르토탕 사르토 군진 중외 계제 푸름기 투럽 사라시 괴베 도제들 팅디 강종 롤링 길레젠 슈스바이 랭게 슈크덴자고
3: 직튠 속베 도시 덴보르조
4: 양균 럼프 사바라 베베균

0: 내 유골 남장 출러 캔게 샤바타 무이창 동벌 벌 통출 송주 송나타 치워 구시유 총리 총수미 제수 아캉파 남장 티다 라다 체브티 신장키 리내 유골 리시 나웨 피송 초스미 총길키 내린 누바타 제주 누바 치로 주규시 리룽 갸츠 냠사 셈베 나라 장유 링내 제상규내 냠주 냠내 체초 타딘키 링내 월만 뜬소키 신장키 등규 미티웨 마웨 통화타 신장키 월부상부 미티웨 마웨 캐린치바 신장키 세시친부 미티웨 마웨 이뮤치바 제충유
1: AI 주민연주 투적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최신도로 가수
0: 생캔 헨게 샴라 고주토 농시 닝부시기 정교 처덕시 쿠바 티슈두이 얼도시 숑산내베 중부도 농창칭 농신토 닝첸 뜨미 콜뚜치베 농팀 추골타 농란 천진지체기 타골토 모장기 고와타 티타 미진베살 롱골 추제사실사돌 롱초수대네 콜신바 모팅팅기 우슈 출립자탄티 용스켜뷰 사실사토네 마오소이 치단팔 랑게기 농란 튼제 시균 치슈기 농신시인베 창치 농신기 벤조르타 장도 냠네기 남바티토네 농시 닝베 튼기 덴보 커주이 깨린 체바타 장도 초율 대개 용어 체내 냠구이 치덕시 쇠냠 퇴부 문발 체유 중캄 송동태 뇽토 따와니 중캄 능력자 미에바 소와타 컹충 사비 미치바 티인바타 넘버니 중캄 라소타 장도 지신 코리오키 팀의 제의 사괴비 창칭 농신기 마오 수치당기 수리기 랑신 수구 초배 낭토 슬랑 천바타 바다 지지주자 크시리에 미에베사 롱은이게 하점 순비에 회기랭키 나오유 신동시 예가타 로덥 럽두 개바 터난충 초지니 자와 탈신 개비에 치단기 뒤미에 자친 김은시 인바타 초신시니 상호토 지르지지엔 안팀비에 랑춘동랑 차와 인비에 티 치달체니에 송경타 사비니가 퇴쇼 민중어 치구가 티기 창친농신키 슬랑 옥두 소저시비에 뷰체 딘자 쿠유 송종 뷰군지 공유루이 난체 릉신 사비치비 뷰심투 대기랜 신동유치 전부 디엔에 미주바 타용체디 人归南 사비 릉티이지타 중캄 송종태 멍의 동숙치루다니 나오의 신동키 뒤미에 기찰 쿠유르 송종 뮤슈유구체바타 퇴종 지링어주지타 정중니유비 치도 송종쿠 댕기체네 해결랜 동부니기 계절 하점러 리리시 민창계니 이차 수바타 더구이 춘지 말라타 곡송 천다 지조 체니 인체 미발 더담 송격투바 제유지세도 중캄 천안긴비 사콘수 창치농신키 지용키 사비괴바 렉수다니 고진 뱀백권니 텐제충화타 닝부차비 농랑 천부패민 섭조체바타 춘진투비 퇴동키 퇴체러디니 중캄 유신 땡리용화 지기유시 롱아첸키 차구이 주시베신 창치농신키 人归马 농랑 천부치지 시동하점 각동체바타 중캄키 소난긴베쿠이투 귀농랑 신체둔 시봉 초지르당체유시 중캄 송둥키 눈텀니 장도 야기타 장도 망토동화타 장도 킹시주규티이 창치농신키 농두 소진이베 퉁기게니 류주진신바 대진중키 모지체바시나 年尾 罗尼呢? 长青弄心土七千堂 云贤松信, 天如所, 东处刚七公松七, 哈咱们等你, 人际前的那数目七多亚米你是这些, 哈咱们切语, 爹人军旗, 杨三朝中塔, 色不透为撒控诉, 那数七高为, 念吞了密地, 念着通途出所不塔, 一说起, 连且松就七不说起, 扯得撒对前面, 丁行宁伴, 天地, 那些摩东哈咱们, 看你有预备, 사콘키 세추쇼체 갸지기주 마차유지타 티타 첩지뉴규탕자뉴치 표주기 눈지체덕 야보수유지세도 창칭농신키 뷰체디타 딘자 쿠유송종 뷰주리신바 장하오신키 창칭농신키 쿠유송종키 도시티 사비키 뷰심 시뷰나 냠지체네 中空年做不用动

0: Tiere langdar chögyu ta. Ti ching ci jurgu ni. Samji ji toro mingda gui ji langdar chögyu ri. Ni ge tori ne zui bi wa xing ne. Yi ren ki chu sing mang bu xi. Er chuo ki cuo tuo ki gang dong gui ni. Di lang a zhu ge qi bu xi. Yi ren ki qin zhi bu nian tiere. Samji ji tu yi jian na. Ning du ne tun ki xi bu ne zui ta ji wo mie ba. Samji ji toro mingda gui ji ki nin chu zhu yi na. 纽丢年天他提醒张扬起刚度面部所有天从一部七天全面车局卡借钱于继续不是而这总统提准普与次于军恩尼霍尔姆措嘎起客观卡及国企瓦坦及次于军恩尼缺用的国业局是各体体而他一阵起楚丁给囊天次于军恩尼为所民大贵别及继续来开不债局局不是 이젠키 랑키 원겐 무주콩라 디 강도 메보소미시 지주이브시 이글레코네 비웨네스 게지 눔지 치중니 원세 대표 차유브시 닌티 타메 콩타 캡자마 체파 뉴유 총소 지송 칸키 다오딘바 지주 처규 양괴 마주도 눔키 튜체 총소 게진코 아고르시타 고르솔치타 가르숨 창니 솜시레 아고르 게주타 고르솔 듄타 가능한 심바타 창세 갸자시타 청춘 계획은 심시 다오게발 지주 철규 런던 불론티 마저도 넘키 튜체 송소게 진코 아고르시타 고르수르치타 가르추 창네 솜셔레 아고르 기주 교섬타 고르수르치타 가르튜 심바타 창세 갸자시사 듄추 생유비시 공세 선교년 준 수겐 다오유준타 리젠 경고난겐 다오시리나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gupe chijuyi, muchi yinzi lembar chi.
1: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ne zhe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1: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 chi.
2: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군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슈우이 팅디 리젠기 낭튼조니
3: Dumara Rangchung Dunchang ki Mingtu Angtang Bo Libali, Zhongkui Cinsi Pichuo ki Nambangunbe Gorda.
5: Zhongkui Lodzhu Tang Genzhi Kursim Ladini, Kuala Shibu Jueyung ki Nyamshu Jigdu Chebi Goro.
3: Zhongkui Kile London Junkam Sardu ki Dupshu Kechin Sikdu Kursin Yubbe Goro.
5: Zhongkui Tang Pakistan ki Zesim Tarbi Dani, Nyamli ki Liu Saba Mutu Zomshin Yubbe Goro.
3: Zhongkui Afrika Single Tingrab Jien ki Pige Le Guishu Chimbo Nenbe Goro.
5: 중국의 마주 지지비 자르메 킬레기 조그르 총도 자르메도 초비 거서인
3: 샴러 팅디리 쳔킨낭 튠시 쳔남센쇼
5: 지드 주비 치주니 캡자치비 정중 된자 니도 니서주르 쳔시 문구지비 민두 청시리 원바라 중국 모티 퀄리시비 쳔시 튠레기 앙 탐보르 리버탄지 퀄리시비 도브친 주추 니도 니서비로네 니도 니생을로 파라 쳔시 튠레 Gyajin Sengyi Dan Chengjun Siparwi Gigab Nyakjidu Kyurhyun. Rengjun Duanzhan Jinyi Gi Rikzen Kyabgung Duna, Zhonggui Rikzen Kyabgung Nga Kuala Shibu Ang Tambur Libyu. Giji Cembani Zersun Gi Rikshun Pargi Angrim Ta Yishim Mambuli, Zhonggui Censhib Gyundu Nga Parwi Piejo Raju Chungyun. Tidaan Chepji, Zhonggui Buze Toi Cenri Simju Gi, Kuala Shibu Cenri Simju Gi Nambaran Gyundun Rukyuru Gundi Dongxin Yula. 기급카 피겐조라 구급 사바키르바시 제고르 사비 첸제 사지타 퇴레 부규른 종류 세계 중에 콜레시뷰 첸제 젠즈기 멍신 듄지 캡군의 티웨미부터 동미 사르드 정신타 자로 정신기 사르드기 케지 정신 니르싱외세 퇴도조신유 사르도 캡자치비 정주 듄자지니기 리젠 캡군 듄나 중국 디니 응외캄지부터 제규르 지바 경우의 천지, 녀주 천지, 세콘라타, 쿠류 천리제 협공 안나 앙탐부를 입혀. 제유를 차시하나, 정중지비 투입기 최대 27급, 녀동 주행으로 내송, 중국 제유를 협공기 퇴제 발세, 까지 숨긴 업주 잠시유. 녀동 이생으로, 중국 정중 뚜장 제유를 태, 콜시비 지톱계기 까지 업주 안숨 리기 피워티, 응림 니브를 리비, 어리송위 까지 주행을 하장기 토하윤. 버시사비 정중 뚜장기, 녀주 체리타, 지초 체리 진이 캡구나 통마르지우님. 퇴유진뷰나, 어리 주치체비, 지초 체리 캡구나. 중국 칭화 롭진티 첨부 지용기 응림추 콜리시뷰 앙아바르 립 유지된도 첨비티니디나 중국 체리칸티 직슝타 시슝 킬리 면주 직시소 추비 첨부 지용기 펑림추 앙탐부르 립마세 디단 체리타 지초 체리퓨비 직진 캡공 아바참아 앙탐부르 립유 콜리시뷰 첨부 돕친주나 중국의 구유버티 너니레 라리안지 망도 신유 경영의 내주 티웨천 투비 첨바기 응림추 중국 첨비 창보리안 팅이 10주 10두 냉업중의 지파르망도 신유 정주된장티 기지 차진 첨제비준 첨바 시블링기 정중 초보이 콘도 첨비 직수 체바단지 투가토 캡자 체바시 인바타 티니 민가라 퀄리시비운 제유 캡공기 직슝 리키레 10두 치비 믹체 케징기 체신비 겨겹난 낭진 체유 Sardu Khyabja Chibi Dunjanggi, Nyerju Cenrita, Jichu Cenri Jinyi Khyabgungna Tongmar Jiuni, Nyerju Cenri Gi Tudib Jubdunta, Chondu Jezum Chukji Ji, Tixin Jichu Cenri Gi Tudib Juangji, Chengxin Zuyunan Jukyunbashi. Sardu Khyabja Chibi Angrim Gi Chumji Ti, Rengjung Dunjang Yishibgi, Angrim Li Zhonggui Censhib Tunle Ti Gi, Nyerishin Chirunzhuwi Likji Nibub Ngabata, Kuala Shibu Censhib Dopshu Chakdangin Yungdu Cengyu. Rinputoshu Songwi Nupchoki Cenpa Nyungdu Cengbatan Dunni, Zhonggui Kuala Shibu Censhib Cenbi Ngakong Gyardu Dunxinyu. Zhonggui Cenri Simchuki Tunze Dunmara Parnu Chungwa Ti Gya, Gizhi Nyamli Ngarwe Mawar Guji Tupata. Zhonggui Cenri Simchu Yartun Chungwa Ni, Kuala Shibu Pige Gi Kukup Chinbi, Gigabka Ni Nyamli Chishu Cheru Dangdi, Tunmuto Cenri Yartun Yungwa Da Chiejin Chogu.
3: 明儿给今年不了怎么能忙起你不就地村去去牛心七星定四百更多穷心去不他你们这给做谈穷妈妈来给蹲到那边女婿你这心机器人着心去别过了是不才艺鞠躬起够军前没把机器人着心去主席习近平去过了是不鞠躬穿过什么样的呢过了是不鞠躬起够
0: 举举坛推过仓土动画中国罗州安联合理技术表现中国趋势对南有不信年些狂快乐是被举供去朝回操纵去从都纽约两者给错几个不如错不他中国中央七次举给我院经济部长王毅也从头头快乐是被举供给开出千不顾举人点边啊这些给你
3: 体外呈现陆屯去快乐是被举供麻辣足够了滚地东西体外给客给推门文字记录着我他中国快乐是被举供给举了让让他怎么能给客看了偏地准备给客前面给新闻版南约中国业界那团新竹看起新竹博宣吧张伟鹏去快乐是被举供出国南大王张扬他给及陈供穷马人路
0: 米泽瓦尔森巴恰巨超短节定位都是千不安年些几个月不提中国民日的联网集团了新年短别马拉人新的居住趋势形势中国队内逻辑感马松为人给客谈给其增速给的出去怎么去给个谈连接不谈快乐是不举供级别超过操纵呀纽约谈人的玩唯一拿借自愧松脱安吉所做性狂多长波给客出去了怎么新月
3: 铁达仓没托呢快乐是不举供去给出国铁怎么能去国库谈团不谈米斯米带出谈团行天天快乐是不真龙了卡带出不谈充满人路松供级别级的开心心他俺来城下陆团去怎么能了卡出国别各自空的时间把丁色村越接送越张伟鹏去
0: 生前都给被怎么能行了听俺推个康熙来讲过了是不举供去给送人家过个月节送月不是中国去年过了是不举供给举坛推仓都动具体开出古段月经俺们这给错给举坛店家林子连错给王炸坛女吧写的送供给家具别给俺们来给及中华民托单举供便叫坛我在马兰举举米特人女托单这岁 我恐三不鞠躬，先别别人谈中人所开空七不古催，又不是。鞠躬给看出七不古意，明年快乐是不鞠躬七八七别，快乐是不老早给推责人心胸前面的话他，俺们这给错给王炸人心了来跟提拔，鞠躬给评论人心七十多过不接给，现在七不松了，自己都没得，鞠躬给鬼都人心不妥全不谈，才以。
3: 中企委开空了明年，朝阳塔人不忙活，西晋经济给快乐是不举供给举给中西组新月不是，快乐是不举供级别损失呢？抢救了头一遍，刚子你偏摘了大官，张伟鹏去做的明白快乐是不人心给成龙给端妥，中国土木银行开发了预备跟车集团太空前提，长下陆屯塔张扬扬去快乐是不能是举供麻辣足够了。 滚地东区对村整个月，泽林去米特人女，俺们来争做足够，出国东区他，米特人女给女不切入东区，滚片七十多年，拉达的洋车干嘛事？泽林去米特人女操心他，米特人女给快乐是不举供托人出错干错个事？俺们这给错给快乐是不拆给拍动他，趁着举供七八滚地东玩，改表前年，西外国内可应批准切个特别动他。
5: 盘南七日门特塔，春节前头，狗狗狗，我国采购员，雄安去快乐是不举供领地西北来的开迁对贴，全靠他念头，快乐是不举供全勤狗举塔推仓土大内，明日的来往集团错把推蒙托丢个日子等于不是。你家的伦敦都吃不新鲜破品鱼，没些东西也不买呀。
2: 你到你所住了，伦敦参赛赛过的给俺的心，凑个手把门票一万块元。伦敦努马的那边，奥林匹克金队的那一季，其他康萨的米草给进行。快乐是比赛内看的，因为来对不他马脚吧。参赛起来的团队呢，米特人女他，人多参赛，团队三队这个过了，吹多了七星元。凑来的预告，唐多米兰都吃完呢。 伦敦的毛尼亚姆都对接溃败，导致你经济继续难过了马不提醒。天呢，伦敦为北村的村大新一不谈，继续难过了天呢，中国女工三百难过了起来，比亚迪也算。

0: ki tse xin dui ba ta. Gui ji lam ji ngam zhun ki nguan la la da ta nguan la cui da qi bie nam chan ki qin xi yin bie cha ne. Zhong pie bian jo par kem le nu gu ta meng xi zhi gui suo kip gong su chum zhi yur tu sa wa tom ne. Tie ge ma jo a war tong xiu ru ni ge ngab zhu ngab gu lang zham si ba ta. Li xiu li ne ti ni xiu zi zhu lang zham dui ti. Pakistan ki bian jo tan ji cuo pie ge le di gyur ki qin tu ba tan qip ji. Bui cai to bui gui ji lam ji ngam zhun qi ba bi dun reng xin ki du gui du yu. 주시지진핑키 파르캠 차르고타 구이지능가 파키스탄키 스쿠이칼야 다도난디 피게기 춤제리 파키스탄키 미마용러 페버토바치 구이시송유 파르캠 주준체시티 니차레고신바 림보르 체버탄드네 쵸니뷰 튠레타 싱레 데레제 존네 쳔부숨러 지네 판눈타 망초 사르드 장도 고이지기 파르캠 체봉아 냠준치티 파크스딘키 피게기 띵슈 티웨 피와타 중국 남베 팅접진기 피게기 고급 티웨 냠주 체규 인시 순유브시 장자이 동키 총마 냠레기 퀄리시뷸 호조기 겐지 쿠르스 문바르체규 중국 탄 파크스딘니니 뒤탄 남바 군키 탑주 냠레 조더 인베 문네 통더 파르숨토 랭망 외네 튠키 친티 지도탄 兄弟 탐습체규 균형치가요. 어르탄 이젠 와 동토 총춘 주시시진핑키 위샤르스 퀴키 시디 딘린 송경타 군디 동교태 뒤츠카시 뒤나와타 종례 샤바지 개천템베 비구탄 체퇴 악주난유 중국탄 파키스탄키 시외 추면러 군디 후다단네 추고탄 위샤르스 퀴키 시디 딘린 라르수 체규고르 키초고카나 투문토 뎀베시 중파이 계급니부 퀄러시뷰 호조 계급인비 냠제 계초 디와르 체베 계지 말라타 계지 제치 멍시르 체베 계지 지글음 숭경 타직도 지거여 파키스탄키 주시 시진핑키 뒤나위 퀄러시뷰 초고 첨부시 퇴교 체베 티 통더 파르숨토 뒤체토 교여 중국탄 파키스탄 냠레기 니체 비드윈 편제티 초니기 캡콘레게네 링자메베 계지 스구키 네법러 자치 딘리정신 내유지 송유 콘키 민알 즘린레 로게 군도 경유로 조신유 중국 롱아첸 중앙의 차르구 전에 라다치 신규라 파키스탄키 파키스탄 포총 더뷰 피게 동외 차르구르 군디 동신유 계급니부 카소수 팅접진 조준타 초니기 캡콘 소수 냠레르 투급 사르간탄 고급 개첸 체규 만수 파키스탄 초타냠토 친지 존에 롱어 듄주 듄어 콜와 고급 소체토 계급니부 구체와 총외 투몽 문진 개친 퇴근 내년 전에 추세토의 첩시태기 편춘 이치타 추세토의 우주 냠레 추세토의 계지 조례제 탐습도 동화탄 첩지 중폐 지위 땡키 정신을 띠네 계지 투법기 땡키 미배 정신을 카데지아디 타고르키 레왕 직툰 초보되바 배둔 눈딘타 미리기 레왕 직툰 초보되바 리기 티웨치와 빈두 유지 송유부시
1: 녜자라 중국 신뢰 롭친 직내 생각이 체지 이기긴 침무와타 기지페기에 대한 퀄리시뷰 신뢰 롭링키 천진군진 류小云기 사르구베 체드윈잼리 탈리능급 중국 신뢰 경우기 사비윈타 신뢰 라제지룽기네 에비지기 감스 침무로 자와 초부타 뉴군뷰디 에비지기 신뢰 튠바르타 신빈버파르라 람디진네 에비지기 신뢰 팅럽진 피기랑 구슈 침부네 유지송바치 윤지 춘제네 마멜로도탄 센진 파르타 서구 신례네 감딤 신례 파라 라제베드디네네 우푼뇽동 기베드윈 총즈 파라 로줄라 잠시 중국탄 에비지기 뷰제 토베 규지 람지 냠준타 중국탄 에비지기 냠레 링디 소기 람즈르디네 신례 응위줌 냠레 무투 띵스르다웨 좀제 유르도사와 토비윤 리샤오윤기 중국 수준 신례 팅럽 신례기 초소 규르위 피림 규유 nganzu xingdu chungu lakze ta lingmu xible che dang ti evji gi xingle gi ngoyu lekje ta pige gi tunzam ta haja tunbu yu buze to bu gyuji lamji nyamjun ta zhongku ta evji gi nyamle lingdi so gi lamzu ki zhongku ta evji gi xingle nyamle la lamlu gi genle che yu zhongku xingle lobchin gi lochu tu ma da tangzen ni chongsip gi tapsa tambro gilob nga yu ba ta FG gara rog yur chi gen zhungu rikji ke jen ki lo komoro FG gi chonsip du lega chi ne duen ngui takju chi yu. Zhungu ni laksam namda ki FG

0: 이기급기 폐기를 로람 체겐시 임바 레 동담 쉐겐지 땡네 민시 송규 니도 죽지로 내서 리샤오 윤기니 치비 첸십루가기 탄제니이 모르기룽아드라 마멜로도 창뎁 튠바르기 락제 띠와르 치비 락제 충으로 로리 야부용의 남장 일균 락제 충으로 로리 야부용의 남장이 타자 사네티기 싱뒤 동자카시에타나 서시무 칠리켜뷰바타나 티난슈긴 싱뒤기 마멜로도기 튠법 찬염 덥지파로타나 싱뒤러 레뒤기 캉바사바야겹이바시 리샤오윤 초베터동 산이티가라 센준 초주치위 남장뒤니 마멜로도 디밤야나 센친 디비 락제캡데단규 리샤오윤기 센친기 서규 신체 토로동토바만세 사지균뒤 피주토바당 터동 산이티기 망초라 지신기 지가리안 코튼톱 유지탄 공기 산에티기 김자 규미 샤당 워머소 뉴톱 체외 나즈 콘조로 스윙구소 단록기유 타자 스윙구티니 남자 내세 총절롭 중기 초주기 쇼세조 균네 집에 초주 레수 친 유지송도 리샤오윤기 현대머소 용체 균니 포기 취시시지라 중국타 FG기 신리 냠레 균두 피게겐 각지시간 지지타 리샤오윤기 뉴로시진 중국초네 산에 사도도 주피타 라제 소중소기 체덕규 FG가라 신리 라제 근진번 보르친 소중치비 콘조 FG기 신리 피게기 속신타 가딘더부르 교류 종교는 안주 중국타 FG기 신대민이 비리를 무티 슝류김네 FG기 초부 티웨마와 중국의 신뢰 락제타 피제기 냠뇨 롭종 치바라 용토보단 칩지 중국의 천십 레드윈바 FG가 규디 락린츠 사네티기 퇴응의타 티웨 참비 냠리기 추시 추십 제규 인시송도 리샤오윤기 중국타 FG기 신뢰 냠리니 콜리시비 피제기 추구 수냠 퇴비 락린시인비 콜리시비 정신기 퇴니 캐진디인 유지송부터 리샤오윤기 FG기 신뢰 템바르타 신빈버파르라 람디 체버티 사네티기 망초기 초와 리스침바타 사네티기 위풍용동기 간에세오마세 더동 콜레시빈 주리 코주기 뉴슈 충도치네 콜레시빈 주리 된자기 치도 중국 도부슈 리기수 퓨 유지 송도
1: 중국으로 마주 지지비 자민키리기 조걸 송도 니찰 두스도부로 초부시 중국탄 자민키 속수민네 고진냠레니 통드파숨토 중국탄 자민키 벤조르뇨 총정와 피게동웨 주제조인 중국 총재 시큰키 렉차타 사르드기 순슈 총여 쿠르요지기 자민키 킬레르 피게기 파르통 침부코든 제규 중국 총통부부장 슈바타 게지 총통 주민키 투미 슈엔바 지조 리지이 중국탄 자민니 총통 마조 키조의 기친시 인비 냠레기 멍시 스무타 투몽기 키빈게 캡딩규 롱아친 중의 비신 중국 모투 로딘 그르밍아 추세토의 지조고일 군디단디 퇴고창위 총례 말라타 초제 퇴비 사르드 말라 창세토의 신딘버지 코둔체네 자르멘키 키레 추비 지게키 마조 키레 중국을 피게 동치 군유 사르바 코둔체 교인 자멘키레기 차주 응외그 토네 중자르탄 유럽기 벤조르 총통자와 대표관 피게 주교로 송경 치구의 시주부시 두스도프로 자두 중국의 지캡 렌진 유용키 중국탄 중국의 치도 시부네 중국탄 콜라시비 치도 시비파 자멘키 키레 티웨 마우에 중국디니 콜라시비 사르두타 퇴레 구지키 딘스 케친토 지그유 대 중국 총재 이완국수 전반마세 중국탄 자민기 변조 총통 염례기 낭내 구수타 비계기 니수 침보안 춘유 로주창 카시기 랑린토네 중국탄 자민기 퇴례 코제탄 코주 코제 냠지 딩섭 총유배 우조기 냠례러 도시다나 주원이비 투문기 기변러 미툰바 자주 총유지 주유 자민 바오만 초비 투림 진일 쉰바 비케르키 중국내 통도 발송도 바오마이 특주 총사탄 사르드 디네 케칭키 체식시 바오마이 모투 로구젠탄 사르드 균투 피게제르 민네 중국으로 망외 동슈 치르 동교 제지 제베시 모게 소비 투림 진일 쉰바 세베스디 안키 안추 중국 변조 키 둘럼러 이치기 킹규 중국이 콜레시비 총재 개최식이 제시인라 서두냠레탄 튠레진볼 기조의 개최식이 연배 공시 중국으로 구제치교 나르웨치로다네 튜몬토 차롱용제 지금 유지주의부시 베알 초베 라다지니 슌바 마디야시 중국이 베알 콜레시비 총재 취재 니부티인라 콜레시비 서두말라탄 코조제 타기 고베 가딘 개최식이 연 베알키 콜레시비 사드 중코 난진 체교 타경 체네 중코 사드 점민 초소 규규로 군디 다유 중코 면주 대탄 캡콘수 모투 고무지게 치르다네 냠레기 고급 티웨마와 규규 지지 주도 자메 한가오 초베 진일 쉔바 만스페디레 중코 뷰체 토웨 피게르 군디 동아타 뷰체 사베 튠기 뉴버 기싱 체베티 한가오 탑주타 체투 튠유
0: 因为罗谢人汉高爷中国马脚起个母体起了他呢母体中国绕的他你给别给东哥银是追于不是其次将个尼泊克斯丁给总理西部在演技春梅起不与阿里塔一人玩了西地车距下行于就尼泊特教用给马顿恰距车门泥土与人参教车距用着起不他天南列布伦给恰距将出于集中不是 阿里总统特朗普及其就是你阿里塔伊人瓦尔给车距他的立柱不行不谈可能霍尔莫茨出谷人民安国企业他提醒阿里从马尔给这月各种车马的美不所谓被朝鲜这一月的限度一人研究了给及其将个你比为你最乐心呢一人给亲自本选别一人他阿里瓦尔给三世阶段他们没一点给且不谈 伊斯兰部以三世阶段切尔辛基安息名单改变在国及其全国人随之同年就引起点多。列布伦去年及其就是你伊斯兰基人贴了列布伦给解释比如提伦敦所卡多恩加国前年用他的亚米松吉兰多当瓦他米娟了灭云是有几点多。二零年就是给人贴了阿里塔伊斯兰基个米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比 Jibshimni, Yisraegi Nintera Lebanongi Giesa Belutil Hundubsi Yubi, Chungmi Dugan La Magdun Jabgun Chibra, Kadun Chabudan Yubata, Tadengi Jabgun Dini, Lebanongi Dangwata, Nagun Saji Chazan La Zenu Chibshi Yimbamasi, Jindishibi Tsi Gieni Chunjam Chungwi, Yiren Ta Ari Nigab Magcham Jobi Chujuta, Gemge Tsabjin Chibshi Rizidindu. 这次局势你念这个作为冲击以色列给您提了贝洛特人家不够切把的可动差不当有不当空气他定给家不够的你马上就比人听不当特动而且他一人给确据了全家不够不当洗涤切度东度没不所谓参数听不起日记运作前度
1: 계급등기 생글링게 콘셀리 체인 준슈 케미마 갸졸라탄 조가이 리첸긴 군난케 뎀브스르 라시
2: 데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3: 바세강기 쩨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시비르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브낭초
4: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 규비네 데타니 앞엔도 여시
2: 데타니 키랑기 시보어도유
3: 铁拉区别吉利亚恐怕加倍的人呢此人我就用途不止列个独自长把刚过的选笔呢吕中用为马车看到呀浪过人嘎宾的之类越途不得的地摊呢铁拉给恰难越铁你一挖起呢吞过养家的撇血东途给过去接龙珠养死前呢地摊了偏多千不要死地摊呢铁摊那么滚都吞囊前滚别前往西行吕中给刚浪我将给军心给
2: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디탄기 중국 나주 창매 냠토 송경치

0: 하모 하모
1: 조께상 조께상 나 탐니 담 같이 임내소 예심 나리야 먹으러 오면 집 딸추 이내 저란다 챔내소 예심 나리야 나리야 디기 오시 최초
0: 하모
1: 조께상 너니니리야 제부상 부지 민토부지베
0: 하모 마시가 수념 죽은 낭세 체요지로 신내니 삼바 지도 토모 요마리 생비 그니니 매트 타주 용그리 응고
1: 저께서 다친 거니 말이 맞아 숨시다
0: 하모 어디
1: 저께서 나야 나야 그니니 보고 가시야
0: 어디 하모 어디지 자
1: 你不能了吧

0: 하모.
1: 저께서.
0: 하모.
1: 저께서.
2: 오, 지금 누구야? 오, 지금. 로.
1: 저께서. 나 저런 경치너머도 연애 찬들하게 이도 등글이.
0: 하모. 다치라는 소유자. 나라는 심제도.
1: 저께서.
0: 하모. 하모.

0: 하모 하모 상월 심지 마치다 그게 니 스테스게 다오 그리치야 그리다 하모 니 켈레지 시초 아니 니 띵띵 미츠 타주 용그리오
1: 주께서 탕구디 심지 마치도 전한게 뇨아
0: 탕구 左慈生徒，左慈生徒，左慈生徒，左，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站
2: 我去做那个女人，这个那个狼三个，这要个做，在这阿弥陀佛，这边个那么高贵，这个那个城那个长，那个那么各地东，这个那么差劲，哎呦，开始起来走，把我妈的这个钱呐，俺爹家的来老婆想嘛的，落实，落实，我去做，我去做。 하모
1: 라유 찬주라
2: 쉬어라 공익 수능 도와
1: 라디
2: 좋지 이제 좋지
1: 아자 혼자 겨우 대쇼다 겨우치다
3: 감사해서
1: 하모 양호 먹에 깨겨서
3: 어찌
1: 랑하시

0: 阿姨，江姑说，既然有你，可送你回吧。阿姨，光儿，既然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妹，老婆，爹你可真行了啊！
1: 阿姐，光儿，吃了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
0: 妹，老婆，爹你可真行了啊！
1: 阿姐，光儿，吃了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妹，老婆，爹你可真行了啊！阿姐，光儿，吃了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妹，老婆，爹你可真行了啊！阿姐，光儿，吃了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妹，老婆，爹你可真行了啊！阿姐，光儿，吃了送那么多钱，莫呀，莫呀，他都不知道过啥。哼，妹，老婆，爹你
0: Hari, Rakti Rakta, get you shikas mutube. Tamu, Tamu, Purina Lahala Sibella by Yabata, Dugatina Gatanga, Mio, Jujagana, Manasaka, Pomogatu, Kamja, Tabogana, Majaka Totagata, Ramsu, Mesivana, Chotogalo, Yangati, Tamu Chidanis, you woman, Jama, come be much, she get a purple sweat. Tamisha, Chatula, Chatula, Kilava.
1: Chamco,
2: 让我们捉过那个不够的营业水面，这三不就是？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老师 罗坦大王切的陈友南乐移动催眠单位那这日还没有点出街上水共切的光为他记枪嘴他一记今日图文感图个别陈友尼南乡王家康阳没变那他们吹嘴图做鬼穷
3: 公务他进去的，叫他抢最大逆车，
0: 남자 균의 균도 냐누다 슈슈 할래 항상 다 들이 있는 얘기를 때려
3: 공을 다 있는 뺏어 하자 공을
0: 내 주가 라스마

0: 라타남 사상할 지제 시들이 제야 깨다
1: 디참수 공천 당윤 표도 폐폐 내수저외나 나다 제버 앙자랑티 징주 멍미 미식사신 미차동회 쪽담스 닥타 천요계사 시글리 최디 징주 멍미 수비 개와토 날향 치즈메도 세월용디 징주 멍미 콘츠 군개빈루 주토
0: 시두리치라 키라 키라 다 신의 배제
2: 공을 비
0: 하지
2: 예 고대라 단대 표현 내법대야 무엇을 쥐귤된 그리 쓰기도 와
0: 거리 쥐귤
3: 你都是的对，记住妹妹，俺从俺大哥出去不？固定老子先有的，
0: 那固定老子走了，他一旦被杀了自杀。好，这边，大哥，爹爹姐姐替咱们看了呀，你他妈年轻的，别急，起码开把大个车。爹爹，大哥，
3: 妹妹，大爹肯在哪里呀？回来了。
0: 你去的来了不是？兄弟们，俺从俺大哥出去不？送点钱呢？特别姐姐。
3: 天要杀这点是没人给，咱们也是有的。快走，快走，快点去给钱呐！钱要干，没收拾死的话。我在，钱那俺这钱要藏不灭，谁也瞒着啊！你这是个白痴，没事呢，金主忙死养那东南，谁信的嘞？这钱呢，俺做徒弟的忙当中有着了。大大的，我去大街上去，金主忙没呢，没事啥结果都知道。
4: 米查图杰给，是不是写的呢啊？哈哈哈哈哈！米查图杰给，是不？大大是，
2: 矿主铁树俺做破皮呢，写的嘞，矿主，你两个都冤家性的哥们儿呗？
4: 是的，
2: 王大大，矿主到这偷一件，俺三个人是老皮呢。对呀，我的天哪！你代表到这，兄弟们上来。我这边，很多矿主党，给这写的钱皮呢。
0: 俺做哪只检查的这个去，掌握十个人是哪下个人？哪里的？检查的，哪里的？原来俺拉做特批机上还有的。
4: 特批卡的，我就说
0: 变了主角，矿主大真不赢了，当着的跟俺做小姐，二主嘛的呗啊！
4: 哈哈哈哈哈！俺就说了，主角，矿主大真不赢。

0: 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롭종츠
2: 센드남초 링게 공감사 다당한 주신고 수비리 젠디는 안주 중앙 롱친인지 지교리코 벽에 칠름 도구리 수비 롭종 튜츠 지벨리 센시 디링키리 세나리나 시진핑키 뒤럽사비 중국 캐주 댐비 지초진루키 공비 롭중지도 난키 미게 시외 지규 용외 폐줄리나 구디동 구베고티 세능시 태양 미리 깨타탕 예급 지규 용체디 가져 침부탕 딘툰 침부 망심 데스지임시 미게 니바 토 지규 차군라 지규 체경 통임시 대닝 원이 주위 피림키 루규키 최담시라 뒤럽사변나 중화미리가타 러부치용위 괴왕키 랑지경임시 원이게 중국와탕 나콘치난키 중화이부주용기 퇴무토리야 미리키 레구의친보인의 쿨토리마탕 루규키 폐조친보야둔지 퇴무토 원이키
3: 这我第一呢，是为狂别用压力啊，规定大家谈。每个机构用为，譬如两规定的东国些事。中国几厘米别在团体呢，我你去，只为七十几门些些事。我你去，只为是为狂别用压力啊，规定东国些呢。且在我有不定呢，中国几厘米别在团体公共结构的些。我你谈的怕了呀，机构了没穷没干。 中国台湾堂，我看三千人的车站，开车带你呢，出门有些事。我年年给科技给阿公里亚多不谈，我年年变得难民，没得经验别，路过去团购谈，真是没事谁啦，有我带你穷游没事事。中国几厘米别在团团别，可你路我真接团去，我年年只为在为。 我你去做社会，我我点去社会人的签约信啦。第二，我你去做社会空白用话，卡地点的级别，刚你进的是。第二，那感受情不同，台湾人呢，中国籍去阿公所多不同，我你去做第二，给口同，给个派去做面啦，中国籍同，台湾籍去做阿样明白社会重要性。可你来，我进籍团去。
2: 如果团委开了堂，我你中国籍里也多吧，我进籍团去不行。我你话里呀，另外去多堂，我你去搬到村里，经过区别，那团村民团里，他去切土切金。台湾去西单堂，做个康熙医生，甘肃堂吃我七八呀，过紧用米西。我你去做，西外空别用个太阳，我你去搬到村。 推木托里亚规避东国不同，我年去搬到村亚丁街，推木托里亚孙家吃过了。我年去搬到村，推木托里亚娘舅爷吃过些事。西外几久的呢？这年平安呢？村民吃不同，推木托里亚几久用完，最多吃不是。我年怕了呀，对于人我那边，吃不起去到我们村边那团地呢？我年去这我。
3: 狂别用完，修金所谓，作为刚烈之一不同。那团体每日内每日属于呢，有人没有不些事。我年去搬到长满青藏街去买一不同。我年去团大游街，我年去搬的青藏街团大银边，能不去最多的去他就吃过些事。那么年去台湾出席呢，出席前呢？
2: 西外机构去拉里几个苏东区，俺去我年去，就是那团堂，每个西外机构用户，别人规定单位那团管理呢，台湾去当学堂，做不卡堂，每个人接堂领门去不堂，三家几里给不要土气吧。 지초기 문진지

0: Longo Tunju Tunga Yirin, Namsa Lawa to Jura Derby, Punjur Chungshin, Gagu Junsin, Shinjin Lamuki, Guja Shigan Hen, Nature Letsam, Zitun Sumdin Ki, Chongse Parta, Gardom Chilu Ki, Tazam Ni, Mengshi Chigui Tuzan Ki, Tuganta, Chongse Ki, Nabasabi Parso, Yelung Sushi Chimin Rilung Quinto, Zidu, Dawe, Mengon Bashi, Chayu Bashi. 서구키 튼지리난 통보로 예도니 생은 도로 골 통주로 숨제 숨지 소지다 시워키에 바로 파로다 지당키 집에 문세기 용법 예도 겸이 미생은 도로 골 통주로 니선이다 저원이다 서에 두 바로 파와 총세키 유민이 레차님 거주 초비 용법 예도 겸이 미생은 도로 골 니리 시동 굽게 거주 바로 파와라서 림파키 정시지를 해 뒤로 피게기 외동 초에 지슈 문신유 당고 총기타 총세 주준키 나바사바 달로 예로 남시비 리제 총총도 녀회 너베 세주구 정구 유고 님이 변조 연라 소리 치고로 소가 총기르키 예로기 나오 주냐타 예람니지 구히 피민 중내 피롱 침파 리스 장르 속이 럼티 마부티 마마세 나오이 컨데타 소치오 자탄타 긍리 추진시가 소 컨텐츠에디 유고월 남아가르지 뇨르 투바 제유 도가 종결키 멍시 트구이키 현재 시주 타종 지엔히 총지 대용키 향다 총대 고주타 신지 총소 납제 튕지 튕굴하 총세 슝암 갸자자 샤르동 투바 지엔히 Poga Tungku, Bewar Jebe, Chushi Samje La, Shardong Tupi, Dimdu Jendri Ki, Chajashi, Jirna Cha Yu. Koy Nyum La, Shardui Tupi, Chongse Shulam Ti, Kende Tengle Ta, Chongse Yugur Ki, Pige Lumbu Ta, Digi Yi Lumbu Ru, Juru Yu Bashi. Loma Rin, Poga Tungir Ki, Censhi Tui, Sishin Zudun La, Yundi Gundi Dang Di, Chongji Tiyong Ki, Mungshin Jaji Chushi Ritun, Sishin Chushi Ta, Nagra Cha Ba, Jolam Chitu, 추유로 냠리지 제네 모데기 초디 추제 제도 교세이나 야제 제주 괜히다 정중 뒤인 신비 총세 초용네 타게 용어 멍시 땜부 띵이가 제 대선이 겐유 슈디 내돈 취소 되게 제송 빠상기 년도 주 페이키 정도 냠주 제주로 하장 가부지 다자 세괴 초디 참아 특대회 레진 소위 비세 나로의 도로 조세지 제송 빠상기 녀조 소미 코네 시브시 Pongju Qianpo Tida Nguan Qiwei Peiye Chengxi Chue Rache Kangli Chungyu. Chongjie Tianyongki Chongsi Yi Rinpo Chukwa La Qibze Gyaji Goji Goji Simba Ta. Sinzi Chongzoro Loja Zuhu Qibze Gyaji Gya Simba. Sinzi Chongzo Sumjie Chuchu Rigu La Ji Nga Chajia Xardung Toba. Nyurji Tumji Chongzo Ta Duizang Camar Gye Toba Jiele. Terin Lunggu Ki Chongsi Ta Qijio War Zhawa Tamsu Chungyu Bashi. Niba Kende Tule Ki Naba Saba. Loma Rin, Loga Chonggirki, Niju Sama Sarbita, Manzu Lipon, Tuenle Rinpur Jeliya, Jindum Gundi Dangni, Chonggi Tienyongki, Niju Sengming Longdu Chugurni, Lo Dongse, Chienwo Chi, Sungja Chomi Shi, Simba Di, Chongyongki Jiburki, Sungja Chi Songyu, Dida Chepchi, Chonggi Tienyongso, Lijie Dizeta, Niju Sama, Zubzun Kyujiso, Zuhur Jepi, Sole Malachi, Rimgi Chabata, Tunle Nibi Parda Koro Tungjur Jada Shiju Shige Ta, Jewa Ji Tang Saya Ji Sinne, Sujun Sole Jangdo Chujur Ta, Sada Tunle Kyunyuru Dara Yubashi. Naga Zizun, Yanzhou Yuzi Nyewor Ki Yumi Chugar Ki, Zenzhou Kuitu Yuguwa Mawar Mini, Mangsu Nesa Nyewe, Lori Yungbo Gorti, Kashene, Gorti Nishul Hazanpara, Mangdu Chin Yubashi. Dajal Hoga Ta, Yanzhou Yuzu, Samye Kunso, Zenzhou Kui, Jatao Chajin Ki, Ga Togu Yudu Yurba Ta, Yumi Ki Geji Tazu Saji Yuguru Zenzhou Kui Dini, Aynga Rinbi, Zenzhou Kuitu Hurda Deba, Chongjie Tiyong Ki, Tionle Sumbi Pardang Koro, Tungjur Gada Chuchu Riji Ta, Chiyo Kudang Saya Tuyin Parapan Ni, Rini Yuguru Nyamri Ki, Pecho Sambu Ngunshin Yubashi. Sumba, Mangzu Dizi, Dulam Saba, Yangguru, Konggar Chongni Sengri Chongpar, Chanyum Shinze Jili Jidang Jie Sinpi, Jangdo Pargamshi, Jili Kyada Chujul Hazanpar, Nusin Chie Yibashi. Nyeri Tianjiu ki Rengwe Chungdan Songxin, Loga Chonggir ki Yegab ki Jigam Xibie Tsujung ki Beidin Chonggir Tela Nga Tsukdi Tang, Tunzi Chong ki Chongyong ki Rengwe Chungdan Sengun Rile Lakbe Langlin Sartu ki Dingxi Tangbo Tela Nga Tsukdi Cheba. Chongjie Chong ki Yegab ki Jigam Xibie Tsujung ki Beidin Ku Tela Nga Tsukdi Cheche Nen, Rengwe Chungdan Le Mangzu Lidong Tang, Mese La Pemba Chunba Tunjin Cha Yu. 明年8日 重庆田勇给人最久不赢呢, 北洋人就说人别, 接港西边出境给, 别定从松堂, 别定向堂, 重点西就西过, 别定重组西边你说起, 走得起也不是。 你觉得我家女婿他, 你错得苦留给比赛烈士动了他切记, 托个重庆给, 满足给您朝我, 擦堂都当回, 满足给金南他, 他们那电瓶盘切入进去。 重庆勇给总堂去堂, 重庆兄弟说, 强用秋队面干鸡蛋，美丽面干鸡鱼不蛋，香港重叠糖种子层膜的绝对抗鱼片，秋队面干糖，美丽面干鸡面具春天铁蛋是不是？这道全部你出鱼。我见你到我当面女队长把特领图照顾一月，大家请给估计面具前进，心里所出现越来，别就面别推个大的相同年到我用个月片，还将特别不投机，甚至从自己学虫子当植物书记八三。 给酿造说明可能是不是？秋松从秋松重点录屏图，就让你们实际出现给让七六级比率录屏塔，这对级别录些档，在这里这个录屏呢，恰常不预报嘛些，特等出个车，就让秋松录这个来的局，借用三年开给录屏，推起到录屏级别。
1: 金大巴上去酿造说明录制的比赛堂，恰近你日里满地盘连锁主题图集，新州满座车队门票应当写不写？六章六章七十余八年，六章也不起图别盘，拖个重点去，文件六说糖尿病的名字，穷用英文里啊，立足前年，新州可以给六岁那么别的军队当地六说唱下去，你为耶龙四十七门出头把结语。
0: 龙个团结团啊，别人火大气，江南三百六十米几多车，军军来将他车子拖个冲击去，康庄沙道路比赛台，皮杰杰六三江西，母队总领一没事。

공기 내전 난 이날 행결 조야 긴게 거기 튼진 십규 튼주 튼주에 봐라 우리 수습이 무투제 이날 행결 조야 긴게 거로 수비나 태양지 튼진 십규 튼주 튼둔베 거르네 수비나 친구 지미 동외 돌로동바티 렘문기 토네 제비시기는 제 돌로동바 대낭튼이 친구 등유기 미 켈리 마제 공도 있는지 친구 등유기 미 시바 인구바탕 친구 지민도 동외 돌로동바티 렘문리 인비 토네 제비이는 친구 등유기 미 켈리 마제 공도 있는 친구 등유기 미

0: 치자삼 외미 토이네 고이주 제초 민도라
1: 아
0: 총내기 사완이네자 치진 치자삼 야나 외미 토이네 고이주 제제 파르보야 경군 수비네 긴습 옌지 쿠르고 제리샬라
1: 달리 무슨 뭐지 경제 뉴베 고르슈비네 대한제 튼제 응압여 주민이베 나는지 팀다라셔베 경제라야 주비 튜네 뉴부터 뭐 이마타 이네야 제림게 로스 덴빕 제유밤 야나 더다 파도 로스 튜덴 샤유베이나 대공수 주민도라
0: 노스
1: 제림다 진진 팀수게 덴빕다나 경제 쪽으로 초진 고부 소기 인줄룩 주고바 이네 덴빕 시르진 고바탕 제 초진 고부 소기 인줄룩 뭐 주바라 경제라야 뉴부터 뭐라 슈킨 수베이나 캔겨르 괴베 가두 슈어서 윤겐 주베 튼젠다 다가는 신지의 튼젠기 뉴바라야 슈긴 미드바이나 초진 슈어서 인줄룩 주구베 토다기 윤겐 미드바이나 파르브 대야지 윤겐 태단계외 겐두 쿠르구베 린두이나 던초도라 제림다 신지기 팀수 덴베프다나 제 캔게 규주다 슈주 최대인 소기 니줄이야 초진 괴부소 인줄룩 주구바이나 콘세게 낭진게 덴베프티 젠 지도라 디네제 튼제 응압의 주민 수부티인지 왕미 레즈베 레즈 체육이 미 민도네 견제 시작진 레즈 체육이 미 견제 원견 라다라 체고 잠밤이나 되제이기 미 라다라 체바 당린 체바이나 견제 지중기 견린 체바이나 지구도라 디네제 튼제 응압의 주민 시부티인지 팀이 팀규 투자밤이나 팀이 민비 전주기 긴그룹의 왕삼례 견해 시작에 견제니 되제미 디 왕삼례 겨우 시범 시괴법휴 투집 자주 디 지주여바 당 시작에 견제 팀이하면은 팀이 민비 전주려야 누버튼바인 전제 응압교 주민 응압되는지 도다기 일용 캬공례 견해 시작에 견제 누버니 제팀디 레젠 당부 리우투비 사제 숨바타 레젠디 제요 덴베브다라 덴기 제고발레 니르용 캬봉레 캬보 코너디네 켄제티투 미바라 니순이나 제초민도라
2: 포모 디딘랑기 아무라리아 게디 앙자지 수로치에 그 뒤뒤 아유
3: 마츠로리아 냠촘 제가 리휴 디차 소나 차로 수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치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베스레스도
4: 아무라 키란이야 참부김부 말해봐.
5: 아문 참부김지 님카시 친수 이내 란심제 제유산제 랄릴라미
4: 나다 파문이 총기를 지나유네 만주발이야 투유기 케바라 님카시 유비 나와두
5: 파마탄 디기 냠주치 바라 투유기 케바라 커네형
6: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년년도 수요초
5: 나주 능미 냠좀치 바라 투유기 케바라 커네형
3: 발라다 아무라니 슈스 퇴르 퇴르 접쇼
5: 파마르장 베츠와르 튀기 케바르 커네요
4: 발라다 아무라 나즈 사만 로요예
7: 보나 보나

0: 남능 아르니지 헤즈 저그잖아.
1: 고제 린조지 런자 노르.
2: 푸베 로트기 닝제 초규루.
3: 링제 케사르 예베주.
1: 야, 돈 론촌 니콘 포켓 천원지 머딜 렌센. 네 좀 고리 차지 샘바라 가스케.
4: 현재 대령 안솔라요 내래 공히 린주 공리 차지 제발 렌센디 난종 지송외 세바신다 가시오 대령야 모두 제나 블렌제라 계산 된종 제자팔 겐 도규 응 게레 러기 제제 난회 계사 종히 던더와 고티 나부지 년도 비주힌 참에 튀을 흘렁한 세나와 가스시오
5: 소교 작은 돈자윤 살완만 잠바완자야 매제 난카 차반자고 육반만잔 사반자 서래 사연 사반자 제반만자 사반자야 초저 사나 사반자고 산나 사주운 바로와세 영나 육주운 바로와리 인수놈 비라만 토지리야 욕바

공손이라스 본전도 대만나 란세용 총용도 대서란 접세요야 다중도 반응 접세요 공안문도 앞에 뿡뿡도 나라랑아 야채시 나라님 처자

0: 마쳐나 아델럽지카농 아랭조야 실은가 파춘 손에 두공에 먹자 허려 가래외 대마쳐릉이 뿡에 저지진로 멍소래외야 메사 탑지 걸레자 혼바마 칼로 열레외 대냠쇼 데라 콜레라 랑파춘긴 걸세레외야 랑케라 네도 세레자고 염메나 금치 냠송세 저혀 제거르레시 저소제거케레시야 금치 삼바 냠레세 염메나 고보 켄르세 로제 달라 토레시 덩캄치라저레시야 빠져세 대세 요레세 고레테니 절대 말하나 나릉요 문동 엄마야 다치가 풀토와 효야 런처와 성난 톨로샤고 안철발 성난 소발스 러시나 앞에 톨라요 마실란제와 예야
1: 지로 대달 휴배 대는 잠릉 대지 중어 본캄 중어 지어 성신적으로 그 대니지 공부하라 아, 카카. 포자찬도 다 땅을 아야 매반 체미결비 센담 샤라 아야 매바데 고미좀보 돈라 나라 아야 매바데 공신 소본 칸아 히라 아야 매바데 고크게미 대담 잔나 아야 매레데 저폭건 중야 케냐르 세법베터 다 탑적 마세나 러랑베 고르먼도 고넨더기 송소 오나 포자찬라 나 성의 치즈 아멘 추성은 나의 아멘 금치 니가 뵙게 니가 취등 혼범하고 자고 감긴 깨깨 미배 탑니다. 로진도 조리야는 라오진지 땡취 부강반도 취나 성신자부 년리남 청조의 물로 도남 나랑 금신도나 냠보 등인서는 워사증강라 용낸도 내 추정 수만 남는 천의 조리네 니 금신이 로진 통다 역과 두합설하유 대롱주 레고송과 두합설하유는 탄진시야 드로시야 산인 첩다 장구 여자니 저 카 가르지라 화이 롱딩 연배 라는 대소란 로송배 포자세 대초슈 대나우 금신이 냠도 워살라 냠바 야니 교보 갑서 젬초 름보치 대니 저 흘람부 이진세 바 첩 장구 뒤 남초 루게 되열라 샤절도 여자는 렁갈라 설 람젬보 초르더 설렁승의 땡독배 대지의 전부 워설 마원리법과 자살 열량의 첩단이라 접배 장구대 너열러 혈전도 자살 능열러 카전의 전독배 자차 따위 자르 손의 장구치 삼단의 전대 가짜부 초제 카보린상 세바디 나리 당초 장구라 젠초 제니마 때 혼자는 샤고 찌라리 굴렁가 두지 장군이 나 포샬 게라리 너나 포 대네 내도미 자라 대네 내베나 야니 저 거카 추리요 샤르 메요르 마지 라요르 쳬셀네 말릉요르 샤르 주나타 양쳬다 자즈자르 손에 산다네 존데 카토 린상 지데 나레 단초 자자라 Horsa Drago Gu, Dumo Tawachi, Torong Sazima, Lungarje Pachu, Lumata Nichi Sampakamo Yope, Teve Narani Doyolan Rule Gawe, Drove Lanto, Hyarchuhe, Song the Dososa Kakone Tawe, Teja Mansor, Sine Zandi, Nanga Kamchini Zam Sine Tani Lazope, Santi Langla, Yutortan, Jasa Silla Petor, Sine Tani Soso, Roland the Hyarchandope. Jiwi jiasi xiala zangne, nzang zang yi ne, ndo nangzang ko rengan doba ri gong ni yukwa tang, jiasa nari, apu sengxin la. Duso chul jirwa lewang te ngala dao se, sengxin je jisong mebar yukwa ce la, nene gongmi jirmu di jirba se ne, long kamba jiga nang ni ya nabu riva nabu gorpaba davixi razi la meri ya le, buzi sran cha se, dogo ka langba pali chaka kamsa tari, Pabong yaru zamje rashi se ne, chatsi tari nangha la torgen gayu marek bar tondo bwe. Jiwa chenpi ma nene zirwa gomchi yezi gongkhi yimbar gongne songpa la, ya apu puwa xia la garbo la. Pargando daya kamba rengri, da nyangshin ji langka malong na, lang gomchi ni manga takyo uri songpe, dema ta jatsan yogbar yangne jala gongsong malipa gala chu ne. Da diabza la gache se ne lang je ganchang diab de yimu ragun chiwa titang de nda se tong ma jie ya ni ka la zong ne rizat je bagun jirwa tawa njong der de song. 对个是，要有门把钱不借，趁呢，让得我们通不通上身呢，让得加上个基金得不起，这些龙草等哪位木瓜，那当把呢，让得加上钱没得上呢。看我前车上个过了，你讲起来啥赔不到？对呢，破下了，个不公罢了。生气点不，怎么着也把搞呢？掏了烟钱钱不行，送我老弟呢，冷了，慢点把今晚呢拍出就地道。中午我在泥墙上待呗，那咱们冷眼的来缠到。没枪卡的烂枪的好药人吃了送完，好热汤半个就你叫一件呢，个个大一点不的吃了都不够。目前我们到同的火箭家的和南海家部随往第二级，下了三根车子，当了马子倒跑，在那轰炸不带过儿，是那俺们叫我的过儿，假如全部等等的，那不加了就是咱们人了，只有就来做不行的呢，刚把布了接着就弄这三节目前把车碰碎，要得看把大我帮你，你要是中央行谁的要错。但也不个个进哪里，不强不求要干的人，哪能用动借了眼色？不强哪里，我忙了没强看的事，怕要人家多的人，生气上了，我真就看到了拍板，俺俩见面上的草丛的烂老的好药的通都把人了，也不求去，俺然有人找我去当专家，俺定去接咱们祖籍去呗，好点个个去，冷我那么家啥子事，好点了通的上皮干呢。哈哈哈哈哈！不求钱不求燃油了，就我钱不节油，求燃油爱装的多的个毛油，都会说这个爱谁呢？下次接了没？没抢没抢，谁话得说就没事。看的么？我的人就给钱这堆稀里，求就忙了好吵，干嘛人个拖的得压死呢？忙进呢，好要得得多。但那人家家不得了，也不拆，见出人不去，生了松村儿。农民见了也做，穿上个老具，拿个工具拆，楞个的老具能好几撮儿松哦。来问你吧，那你老人都要叫拦着人把脚上蹬，这样看把人人说，怎么他不担了大？对呢，你说我来做你，你找着吃不带碰，你咱能借一年嘛？根桥店不扫兴，甭看叫我几乎没带你的。都要门把大门就撒下了，见不南旁把大路拍的，下个啥桥不搞死？夜了了，破车砸了去吧，你找我行道。用了了，摸着乞讨的爸爸打我。对呀，咱让那龙把夹克就没了刀把，让大人娘来查我，南恐怖人么惹着，咱们行通啊？但们说卡文件结结门堂我撒卡台呢卡卡军事不讲浪色如何冷呢各色出门送我一切门把些教训怕要冷个三把干生热把干些也没能这样呢教训钱不要上呢上冷钱我大冷正呢冷得点冷把刀我们妈呢别面红事啦啦啦啦，个人呀，他那的老幺来老人个，怕就得南瓜东坡老谁来满人去呀。

토요래 아정 디아보 돌고 나열의 사정 디아보 돌시 천재래 와왕 고신 돌시 라마 곤치야 민제 마르모 메토르고 돌이야 담서렌제 모 본거 돌시 현아래 본산달라 정시 라마 곤치야 모터고 바차라 고조야 폼제레 잡데 디아보 돌고 세티는 고거 참라 파세 라마 군치야 딘제 마르보 담라 고다야 진진의 고포럽자 돌세 조르르 장군 탈라 영세 라마 군치야 미자데 아라 고도야 포릉라 레원염 청태고 리그라 세라마만 영세 라마 곤치야 전행자 접어노지고대야 람도자윈람 파르마뇽고 장부레 라랑오소두고 멤버렌제라 콩눈세 실라마 곤치야 마요르 조마 데르카고시야 군두레 종카초비 파고 성진은 제바텐자 예인실라마 곤치야 초도냐메 능여골골야 롤라레 가와마이테고 능결에 차번로둥레 실라마 군치야 존자우저만바고세야 정보레 찹저삼다골고 잼비레 데레마리테고 잠능레 차번로둥레 실라마 군치야 속차서 벗고 쓰고 시야 나께서 얄보 삼타 걸세

0: 디제소 친 워밀름 든든 코레 데크튼 바바 살림시 님 든득 줄레
1: 니 신지 토마라 지조 지요 니드르 냐캉 등 사캉 훈조 캉 지리젠 깡라 영문 주월 희시엔의 발론즈 소시니 데 바임 게디 리통샤조 산도양 코르뇽 원장 희자 연담 그 리흥란저도 호동 텐인 바등 베초시나 다른 경제 럭부시 토지 나라 일치요
0: 디제소 친 워밀름 든든 코레 Dekhtin Baba Thirlimshi Neem Dintak Chulay.

대통령 쇼크 팬토린 좀 더비 다키 몬드리아 영업시 지금 맨준 겐주적 결투 생천의 결대 냠답실 주고 레이징은 로바남바 니에처 자컴 맨준 겐줄지라 노르슬부가 리주파가 저슴 맨준 겐주가 머기르가 츠톤다 생천의 결대 냠출의 게드브드가 수초타가 럭트르가 다톤다 환드미데 등이 레조 파급 저슴 헨준 겐주고 머게르급 츠톤다 상첸리 길데 냠출로 셰파 체든드 통제레 다투가능나 레조 피 저슴 헨준 겐주고 머게르급 츠투 상첸리 길데 냠출로 셰파나 제용급 지기처럼 헨준 겐주제 차튼 리틀라던데 등이 머게르급 헨준 겐주제 능크지데 냠출망을게 등슬 땡클지 레조 파 머게르제 츠투능 레조 파 머게르제 츠티망을디 템버터 녀니 예니 땡크제 멘추이 드그저 멘추셰파 등 멘뇨르코 머게르지 크르귀빈 로툰 등 데브진 겐춘능식 비 정을 돌제 원주리 마샤제데 임바레 상첸레 길비 냠초 샤일제 잡콩나 레조파게 저츠 멘춘 겐춘능 시키는게 녀니 예니 귀파 등 냠식 샤일나 저츠 멘춘 겐춘능 시키는 인귀 녀니게 콩서 자르다 등 파마 버트그 젠충 멍성 부 등 모 차우 등 참우지 치료 급세레 겐춘능 시킨지 제컴 멘춘 겐주제 샤실리 등 APP라 상첸 럼비 멘춘 겐주제 샤실리 등 겐춘능 시일제 멘춘 겐춘의 녀드브드기지 레고 녀사조 탈음 나초질대 등의 냠춘 레완드바 명나 메브르조 추세레 냠춘의 시킨가 멘춘 겐주강의 커질대 냠식 샤일라 냠춘제 망을 땡클리지 냠춘의 시킨가 망을디 머거그츠 토 망을 줄마추고쟁 냠춘의 샤일제 랑일라 냠춘의 시피 망을디 타링 마젠브 냠춘의 시르마추고 냠춘 샤일라 템브 등튼비 로툰 톤세 냠춘 망을 니스지가 추고 멘춘 겐주급 샵실이 뜨거질 냠춘 레아 메바조르급 냠춘 샤일지 다통 웨칠 메비 냠춘 망을 디 냠춘 실크는 마게르게츠 토능 랑글링은 젠도가 요세르 냠춘 샤일지 니튼 켈비 멘칸데 멘춘 실급 톰비 마게르징겐 커비 멘춘 동을 등 니에 땡클제 멘총 큰니 땡법 등 턴비 멘지 등 멘주 요실 소뇨급 톰비 마게르지 커귀비 동을 냠춘 샤일지 냠춘제 등슬 떨어서 잡추고 냠춘 샤일지 동철 등 종섭제 동미 저슴 멘주 겐줄 등 예능 내용 겐줄 능시비 마게르진 젤비 동을디 냠춘제 망을니 용족 조치고세르

아발라 나즈 치트 피프초 예르군 뛴지 메발 니리 메발 푸조 참이짱 아발라 더동 찌르 두 비메스티 아베 봉나 따도 쫑어르츠 샴라 아발라 시베 루시에티 세로나

0: 미 가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르 양가지 소와가 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세 스워시
1: 키기 닌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십주산규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가 파내메 이나양 기란의 제라 약체 추설치 포화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겹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민도관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게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이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북등 민주를 용화지 봐라 능고 능고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제라 총세 폐결라 꾸대 동회 도표 개천시 대회 경시 파서 총결이 뭐 총기 님의 표쇼다 님의 캔딩기 부부 푸숨 신고제라 님의 뷰다 숨시 줘부터 대최네 푸숨 신고라 투모마인비 교재기 이완 초쇼 내마마세 진내기 난되냐 갸체라 띵 스무여 시최니 푸숨 신고기 회장교정신비의 푸숨 신고기 리짐 차케라 락시 십차바마세 제르선페 니린 강사라 개차추유 신절링 때문에 방립 소와타 꾀갸바 십차 제바제다 데네 타라 뷰리기 퍼신 소에 바라 십제 리짐 숨주락잠 규괴바마세 창마 소베 락바상라 땡구유 푸숨 신고기 리짐 대다기 락시라 최감 제바마세 균진배 소외인도블라 대외카 냠츠 링기 유에체 송기 협시 포솜 싱글 락시 나르웨 균진 다 폐게 동화다 첩직 유미분도 최네티네 버바르 축교를 용화라 귀티 제신 지로니에 동자메 축구로로 시체기 녀모초 제노르 미릭 싱글 락시 싱도베 체레 냠네 카족다 급디도 냠네 칸도 기주 개레 맵시 단데차라 갸톱 중세 체르치네 기초 중이 바로 폐게 침범하세 총주 망초 업주락 잠라 귀티 제네 타인의 사라 리슈 투브 유베 유대 변조로 폐게라 순슈 사르바시 가능 제휴 다자 시추기 중부 자토기 태동 소총라 텐네 푸숨 신고기 턴제 신장타 낭소 베징 소스 종부타 태동 다와르 용법 고르 팅이네 순바르 용기 유베 냠레 칸기 용법 망도 슈크첸 친유 시주 정이가 인게라 장초비 지게기 총부터 디디 체메 투바마세 튼제 알레 징가 교도 송디 푸숨 신고기 게자다 슈겐 체로 친유 락시 균진 지진 시주 라야 첸롱 미뇨와시 체유 태양 기초 초로 락시 로비급 콘즈 셈바넬라 펌네 락시 총도 주교디 가가 최수선 교류 강인세나 락시데 로충드네 총괴바마세 락자송단타 이게 문진 괴갸단제 곰바짐드기 넨뎅아 총괴기유 시취기 탱아이나 이게 괴갸단 코나 다와 구잠 총괴기유 다자 투구초 정중종배 제단체나 로니나 괴갸단 창마신기 두지 가조르 첨부 송기유시 시최기 부슈엔바 시로 로중이 예매네 락시디 총구 초신 시로기 서구바라 락시 총급 가니에 치슈니 윤진보 고쿠구르체네 기종마라 퇴괴부디시 디니 까제체라 뇸당 깨라와시시 원장정이 신구라 가신체외 두루체비인 두추 윤진보 성외 다저폐티 굼시차 두치 송기엽시 시로기 더통 락시디 균진 야구치기 인시 최바타 콩기부 다저 로니라 랩삼 힘베 콩기원라 추구 로브라 당지 시수 락시디 룹지 유에지 송기 없이 시저기 레칭의 무투네 사르드 타용제디 무민 리네 슈샤 푸숨 싱글 락시디 팅럽 촘제 괴고타 대외 레벤코네 디투투부 지기 인라 나슈엔 아르웨 마웨 자체 락시티 로브종단 균진체규 제와 유에체 송부시 시주단 디신 콩단 자위에 균진비엔 유르메 딘송단 비터 플레메워 푸숨 싱글 락시티 지기비엔 럽도 쉐바타라 게도브기 순슈탄 제메기 뚜브슈게디 론데 추균 징메추 웨 람람도 체르니 힘비 이체단 뽑으니 안주 창마르 유에비 직내기 딩슈시라 뉴르엽시

주 다취 람스 주바 믹세 정신키 탁취 치답 쇠바 중전에 쥐지타 원주 섭슈 네미 주든지 체비규 지루니 동야미 니슈 장르 러시부타 지루니 동야미 니슈 저주 르 튜지 탕보 수도 당인 치비 레주 투이기 동보 투송리 야증업 중에는 찬이타 야치 숨주 섭시 차레원이 소설 차바타 레구 찬용 탁취 튜가 투송리 야증업 중에 주 통도 친바 탁취 튜가 니숨 통도 친비 망초기 심제타 리구치웨 내든 탁주 뉴겐 토유 직수타 렘로 중리 유신 최종 차구 치든 차취 비추 림지 前的 섭슈 강내 니게 든주 등게 세와타 갸르슬리 고의 규심 갸타 조주 진이 레스다와 더담 람스타 렘로 니게 주미지 퇴고 창도 당유 겐와 말라 시차수 당내 지코리 고의 게뉴 세주 체규 티 시티리 고의 후지카 칙동게게 게주 게치르 시트스디 림바카세타 캡콘 용어 캡치기 림숨리 고시 뒤진키 토담 말라 주니 레고 직접 메바타 겐지 동바 된고 타지도 체유 대체 냠괴러 숭류 겸니 레수 섭슈 나지 조구 시숑 대체 듄타 자두 토롬 니슈 접시 레시 튠조 조숨 미슈 튠공 디시 십주 시 뒤제타 디신 전에 킬레 숨게 하점키 튠공 도지 체니 레네 원조타 시주 초지 제뉴 서종 레슈 로교르소키 레튠 지동나 비디 정마 냠괴타 쿨냠린타 튠치주키 레슈 섭슈 넘버 사바시 뒤유 규 림키 뉴발라얀 뒤디 차치 거콘치 뒤타 차도 꾼캡 냠니 규 림시부

뒤타 차도 꾼첩 냠니 규짐 시불 뉴체 토톤타 리슈타 걸콘치니 닥주 토부체유 셰브슈 캡터치르다니 냠레 강타 원캉키 냠레 처지 응업중의 신망도 당디 레쇼르 겐주 중의 시슈소 레고 니슈쟁아 원캉키 총종타 레고 조치 종길기 취실 노신 체바타 가마 쩨응이 미슈 튕공타 지조 긴송기 셰브슈 콜게되디 망초기 김키 고저니 미슈 튕공타 지조 긴송기 레고 니토바체유 차도 신대 미네 리슈 셰브슈 렌디 토니 체진 팁지 지제타 커섭 리슈 미타 레네 네미 꾸지 지체디 토롭 롭튠 로마솔리 남베 샴디 슈유 청진 레미 낭진 사르투 체디 레쇼 겐주 춘무 시슈타 레네 덴동타 치로소 켜공수 사코치시 추주 니스셉시이 링뉴기 통메 시지 켜데 당와타 종일 투주 까지 된주 된가 잠 동도 단유 레교르메 수이 차 록투 젠키 쿠르유타 이차 십진 처지 레교르메 수 십시제 투게 원다 동웨 람수 카 숨수네 레교르메 수 년수 십시 치베 투가니 녜팔 통도 단유 레메 원 진테 규시 답디 뉴주타 토유 규시 심주 십차 간내 치웨 규시 각주 제 림바 숨키 리이 탁주 람수 숨네 매균 포베 레소 찬용 닝은니 주팔 톱당 리슈 후지난 주유 키레키 레수 겐수 겐주 섭진 첸딘 진키 좀니 규짐 수네 후지카 닝치난 주바타 규짐 시부 사콜치갸 미고웨 겐린 체디 좀니 투가이 갸징나 주 통도 동주시 티탄 챕지 레튠 주거 先了日文米区为独戏题先许南巴萨对他米数听供他基座给送给西区提炸列气别居居组中所给帖娘子丁色切的米数听供他基座给送小秀归地东秀铁位其实当语好好提重提米数听供他基座给送去给人不送别得西北先秀群体孔德吉马尔安翠列团主个先了日文米区为七顿恰具母体丁色都当年米切了给我米东瓦他 체시 마주 미동와 숙제 총토 미동와제 타용체디 뉴슈유구 총제 덴토 동와타 显切色吧 람수주吧 편유 칠동제 前年 미수 퉁공타 지조긴송 섭슈기림 사바시도리뷰르 꾸디 동규인시송유시 쾅키 레퉁주거 显了日文米居为 람수균투타 눈데나 캡디동치 호회好티총킬기 규림균체미바 레수동와타 장신女바 꾸디다니 普遍冷露他蓝水推过仓度东就是一级他分小群体俺去七段恰去去就托区别切得提冷露切点土给我切不他同儿主编库瓦他推嘎达主吧日书他去曾经顶着索给蓝水推过仓度当年马拉恰上瓦他切日他推了切坦点吧括儿给女季节给写不许妥当马拉主吧切地冷露给给我们人心了第一年来团主个 先了日文米区别建林七国西王追切于西向了母体体新疆长机规体盲区土规体位盲心坦吞巴切别国儿先说那新疆长机规基本三种陆琼西班阿列切别在这几季你推案查不坦托在建起康不西基托中西路子插座无期准心语基组军改区名文处超东阿的心不坦 全蒙古国儿七万年坦三亚松坦你这国东塔单位秋对路体托刚起阿列切于土索不去经济夹不坦毕业不说话高瓦电土东瓦借给列了提醒语记录你东亚面军罗尔祖辈宁康起下对冷路起落着天

Longo Tunju Tunga Yirin, Namsa Lawa to Jurua Derby, Punjur Chungshin, Gagu Junsin, Shinjin Lamuki, Guja Shiganhe, Nature Lezam, Zidun Sumdinki, Chongse Parta, Gartom Chiluki, Tazamne, Mengshi Chigui Tuzanki, Tuganta, Chongse Ki, Nabasabi Parso, Yellow Sushi Chimmy Rilung Quinto, Zidu, Dawe, Nemovashi, Chayubashi. 서구키 튼지리나 톰보로 니에도니 생을 호로 고르 통주로 숨제 숨지 소지타 시오치에 바로 파로타 지당키 지비에 문세기 용법 니에도니 겸이 니 생을 호로 고르 통주로 니스니타 시오니다 사야 주 바로 파와 총세키 유미미리 찬님 꾸지 초비 용법 니에도니 겸이 니 생을 호로 고로 니리 시동 굽게 거주 바로 파와라서 림바키 정시지를 예 뒤로 피게기 오해동 초회 지슈 문신유 당고 총기타 총세 주준키 나바사바 달로 예로낭 시비 리제 총충도 니르회 너베 세주구 정구 유고 니무이 편조 옌라 소리 치고로 소가 총기르키 예로기 나오 주냐타 예람니지 구이 피민 중내 피롱 침파 리스 장르 속이 럼티 망부터 망세 나오 컨데타 소치오 자탄타 긍리 추진 시가 소 컨디치에 디 유고월 남아가 르제 뇨르 투바 제유 포가 총결케 멍시 치고기 현재 시교 타종 지엔히 총제 대용케 향다 총대 고주타 신지 총조 납제 튕지 튕굴하 총세 슝암 자자자 샤르동 토바 지엔히 포가 총규 대월 제비 추시 삼제라 샤르동 토비 님드 젠드케 차제시 지르나 차유 코연님라 샤트 토비 총세 슝암티 현대 튕례타 총세 유고케 피게 넘부타 디기게 넘부로 조르기바시 대선에 겐유슈디 내동 취소 되게 최송 바상기 년동 규 폐유기 정도 냠주 제주로 하장 가부유 다자 세계의 초대 참마 특대회 列진 소위 비세 나로의 토로 조시지 최송 바상기 녀조 소미 코네 시브시 본주 첨부티다 원치의 폐예 정시처 라츠 강리 중유 총제 대용기 총세기 人不 추가라 첩제 야제 고지 고지 심바타 신지 총소로 로저조 첩제 야제 갸심바 신지 총소 숨제 추주 리굴라 지가 자제 샤르동 토바 뉴리 통제 총소타 뒤장 참마르 게토바 제레 테린 롱고기 총세타 치조월 저 탐소 중유버시 니바 겐데 틀레기 나바사바 로마지 로가 총게르기

0: 공개 내전 난이나 랭게 조야 킹게 거기 튼진 시비 튼주 튼주 그에 파라 우리 슈스베니 무투제이나 랭게 조야 킹게 거르 슈비나 티안지 튼진 시비 튼주 튼둔베 거르네 슈비나 친구 지미 동외 돌르톤바티 랭무기 토네 제브시이나 제 돌르톤바 티난튼니 친구 튼유기 미 켈리 마제 공도 있는지 친구 튼유기 미 시바 인구바탕 친구 지민도 동외 돌아동바디 랭물이 인비에 토네 제베이는 친구 뒤유기 미 켈린 마제 공도이는 친구 뒤유기 미래야 졸국둘
1: 튠젠 십게 뒤주 뒤게 봐 샘세 기내주기 체지 유비는 친구 야뉴와 쇼와지리샤
0: 레스
1: 대한 당부티 친구 모두 제바 니베이는 친구 침달 지미당와 숨부디 켈린 집에 두가 롬비니 친구 이네 뒤윤 김미디는 켈린 마체바 시부디는 친구 뒤윤 김미디는 친구 남편이야 모의 토기 교주 제바
0: 던전 시규 던주 동급에 대해는지 켈린 제바 제바니 친구 뒤윤 김미 친구를 미디윤 유배 들러도 마티바당 던전 시규 개주에 대해는지 켈린이 다 저렇게 돈에 지고봐 이내야 뉴종기 콤스럼이나 친구 세든 제바다나 자주기 돈에 켈린 제조가 있는 대콩수 조금인도라. 네제 던제 십계 계주 계집이 되는지 켈린이 친구나 땡길 제비에 두가 낭도 친구 뒤밀이야 좋고 바탕 친구 낭도 켈린 두가 땡기 제미비는지 켈린디 샴세기 땡비따 좋고 그둘. 당부되는지 링무기 돈에 친구 뒤밀이야 이나 대체도 있는 켈린 치고 봐. 니베이든지 링문은 민비에 토네 친구 돈바야 이나 켈린디 루둔기 두가 낭도 이나 좋고 그둘.
1: 네세 튠젠 십게 켜주게니 봐 친이캄 떼리기 토네 이는 친구인의 뒤비 이는 켈린 튜가티 이는 친이리야 세부르구비 치장이니자 따르동외 니문에 지구지르샤라
0: 네세
1: 캐시 친이리야 치장 세부르구비 이는 친이디 구르웨 자티게비 치장니 지구구도라
0: 네세스다
1: 디네 카바탕 니기 루두저이소 친기 뉴람기 토네 이는 친구 뒤비 이는 켈린 투가디 친구디 친구 뒤유키 미리야 조두 내지고도라 튠젠 십게 계주 교수는 봐 켈린이야 뉴브 튠투 켄게 좁지르샤라 이는 양지림기 이는 로수 댐비 체유밤 야나 토다 발리야 로수 최댄 샤유와 티콩리야 주민도라 디네 튠젠 십게 계주 교수비디 이는 다저기 토니 켈린 체위는 뉴브 튠비에 투주 텔리야 제림디 튠젠 갸다 숨주 수업된비 댐비인 제두 초도라
0: 네세
1: 켈린디네 다조 동웨 그베 메비나 뇨총키 콤수이니자 야네 친구랑자다 켈린키 자주 배외 둘이야 디네 순제인 뉴베 튠지르샤라
0: 네세 튠젠 12 계주 켄버티인지 켈린 치딘 제조가 야지 켈린 치딘 제바라 제림디 튠젠 갸다 12 시직비에 댐빅디나 제베 두구둘라 던전 10개 계집 계류부 되는지 친구 뒤유기 미 켈린기 두가 유네 켈린 제밤 야나 켈린기 두가 안낭도 있나 켈린 제밤 간식 균등기 내주 따르나 제 친구 뒤밀이야 두도도 졸업 미두바에 있나 친구 서버를 찍고 바탕 이내야 친구 뒤미 두도도 친구 뒤유기 밀이야 켈린들의 누바 유바 안다졸을 통해 있나 대콩수야 죽미두라 디네 이제 던전 10개 계집 계류부 되리샤 디네 이제 친구 뒤유기 미 켈린 두가 난도 켈린 제바디 군대인기 니즈 따르나 두두두 친구 두밀이야 졸투바 이미 왠장

0: Gyujin Shantaki Kienpe na Kelin Ti Chinggu Tumi la ya Jordu Kelin Tuga le Yorwa yin na Che Chinggu Tumi Chinggu Tumi ki mi la ya Kelin Tuga le Yorwa yin ki Kelin Ti Tanglin Mijiba Tang Tudu Tum Dajar Tang Wapu Kelin Ti Nubu Tenpa yin
1: Nus
0: Tunzen Shibke Kichu Kepkeba Ti yin na Che Kelin Chebe Nangdun Ti Chinggu Nangdun Tang Jikzung yin gu pa Chinggu Tumi ki mi yin na Chinggu Nangdun la ya Ngo Tokin Gyurju Cheba yin na Chinggu Sabara Tsegu Pa Tang 켄게 믹제타 창가 유거 싱울람야나 라자 라다라 튜가타 라다라 니유탕 제단 칭겔릭 켄디 주시 타주 지답솔이야 인규주 제바니 친구인 낭돌이야 모토기 인규주 제바 라리돌
1: 노스 튠젠 십게 개주 개고버디나 켈리 나리아 친구인 낭돌이야 모토 민비 규주 제비나 친구 두미디나 튜돌이야 모고 제비 뇌로덴밤 Yana Kelin ki na Chinggui Nangtun liya Gyurju jiyan che mi chubdi Chinggui Nang liya Sedun che puji Kelin te ya Nubu denbi yin la Kengen Nangtun te li ni Kelin ki Nangtun Cheshe ya jingu do la Tunjin shibdi Gubjubdi na Toda ge Kengen yigi to ni na Kengen siyab yi na Toda changme mingda guibu tang Tezi gebam Yana zubdi nendu yi na Kengen di zubjir siya la
2: Yes, yes
1: 민다 마고 탄 테지 먹게 밤 야나 주디 마네 콩리야 토다 초지게 있는 원겐 조 줍심바타 초직슈디 있는 단인 체위는 겐게디 양게 주고돌라
2: 아 스타다
1: 디네 제림 탄신진 침수게 있는 덴비 제밤 야나 토다 발리야 이토키 남바 제제 겐게 샤웨 트드 샤유바야 토다 기는 이토키 남바 마제비니 초직슈디 있는 원겐 조 줍심바타 초직슈기 단인 제비는 겐게디 줍지르샤라
2: 레스레스다
1: 디네 튠젠 십게 굽주 고집디는 도다게 친이탕 시창 로희소 긴남베 토니 겐게 샤위는 니순 이기 샤베 지와 튠비는 니순 이기 셰두이는 겐게 줍지르샤라
2: 레스레스다
1: 도다 초지게 냠지 차와소 치진 차웨 토니 캡자 제비 송소 이네자 야나 셰슈 치진 디게 이는 친구 차긴 단 튠비는 파르비이는 총소 이네자 야나 셰슈 강시 담바 탄자제 이는 나토 제 심비이는 kengi yang zhubjiri xia la.
2: Nes tata.
1: Yine tada pali ya log su chudun xia yu ba ti kong liya chuyung mingdo la.
2: Nes tata.
0: Tunzen shibdi kubzhi kubzhibi di yin che gyagab ki nyingyob nyo se ta rimne kukzin nam yana kogu shenda xir sungje che gyagab yungun su mo nga lenggen ta kagu rengjin ki lenggen shamze che yu mangduin chebe ya para che yu jirim ta sinzi timsui ki tenpip chebe kiwaan ta ungen tar kengi chokukdu la.
1: Nes.
0: Jirim ta sinzi timsui ki tenpip tar na chingu tuyunbe ungen kurubi toda yinba yina budo du lukdun ki chingu tuyunko pa. Jirim ta sinzi ki timsui ki tenpip tar na che kailin chebe ungen kurubi toda yina paro yubo yina che lukdun ki kengi chokwe rewa mudo yina che chokumindu la.
1: Nes.
0: Tunzen shibyo kubju kuangab di yina che toda par maungbe tuyuga ngezen shigin nangdo kengi nyumu yiki tang ngangyu yiki 응아 얘기 소원 조기 최대한 샤바이나 튜덥 켄제티 주부식 제도 도다 초지기 튜덥 켄게 낭 최대한 샤비에 켄제 조비 응게 미주베이나 초 지수 있게 있는 테리에 제 튜덥 켄게 칭글레 켄디 쿠르구베 린두이나 돈 조그돌라 던젠 십규 국주 고르베 디에나 제 남샤 던젠 십번이 제 야르도스 주지 도다기 문준이 싱규 제라 켄제 조급 초 지수당 주문 미치베 던젠 테리도 남샤 튠젠 토네 켄게 조지 남샤 튠젠 튠겐 초기 이제 장용기 자동 지송 제대 다와르키 효안타 원겐 땡길 제고바 마세 로둥기 제단 제네 초 지슈려야 랑조기 겐지 메바라 소암 야나 자양도 동와소 초 지슈다 기종조 친부 예배 튠젠려야 도낭 집에 네동이나 제바탕 초 지슈기 린듄다 튠젠디 세세 치고도라 남샤 튼젠 튼겐 초기네지 네동 남야나 세세 유용게 모두바라디 초 직슈기네지 코란탄 키종저와 침부 유베 튼젠라 야토나 모충암 야나지 코아 알론바 수비나 초 직슈기 튼젠디 행게 낭둔투 미주베 두즈이나 돈 초기도라
1: 튼젠 십게 곱주 곱둔바 샴세 기네주기 제지 유비나 남샤 튼제데야 뉴비나 미데메지르샤라
2: 네스타
1: 당부디네 제짐티 리첸 당부 류추베 사제 숨부탄 제짐티 튼젠 앞게 주미 추나리아 고비 뉴비 미덴베 네주 유비지르샤라
2: 네스타
1: 니비디 남샤 튼젠 튼켄 초기나 외미 기고네 장초기 겐지 미발 수밤 야나 차야 당화 초지슈기네 겐지 ཁྱི རུ དང བ ཆོ ཅིག ཤུ དེ ནི ཁེ བ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企业评估，票给龙津写。给他那按照那三把的突击写学，我那按照天灵给那张卡给我的数据。天涯出租出版的顶不怕，第一个给寄居给一个四段那张东西他，出租顶不那给不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내 주비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비내 정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 파라 선규르 레젠 쇼요 추즈 주둔의 쥐업예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릭제 레젠 동요 추즈 쥐업예네 쥐르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요 추즈 쥐르구네 니슈비 파라 감게 초규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정이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베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 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능규 저와유

0: 올림픽인 팀 드디네기 치나 칸사르 미초기 킨싱 퀄리시뷰 산에 칸에 용의 레드버타 마조바 첸제 킬레기 튜미지니 미더브진 뉴타 장도 첸제 튜레 사르드제기 골을 추두르 치신휴 초라르 유급 당도 미람도 차원이 륜둔기 마원냠도 뛰지 크비 도지 니진기 지주 랑고르 마부티시 티니 륜둔위 비춘기 천다시인부터 지주 랑고르 티니 중국 뉴군 사베 랑고르 킬레 비아디 수비시시 륜둔 피게 군디 수이 우슈 라더르비 시터륜기 랑고르나 미마 차위 체든진디 타니 치유부터 공기 민난기 중규 킬레타 중규 믹터브진유기 피기 중이 천재 냠레지긴 둔람고르링규 시들륜키 다루륜드윈 천재 사고르 긴균도 응외세 퇴슈기 지시니 중규 킬레기 슈그제 응외세 퇴부 토르친부디시 다루 중규 슝초기 퇴미초버숨 촉슈 체비나 니니 상하이네 인바타 징니 비진네 인바시 Tidan chepji zhungkui kile kejian ta le duba tiwe ma wa cok jingi cor zor xiongne kuala zhibu cenze le duba da sardu gi chumji nyamju chibi ngunji na yu. Kongi di na zhungku ni lundun cenze sagor na xiongin kejian xin yi bama zi kuala zhibu sardu njung kam chu neng chung qi mi rungwe dobshu kejian xin yang xin. Lakbar tu, Shanghai yi ting tangboro jangdo sardun jinduru lundun cenze sagor to nyewa tangji kuala shibu kile la goyi nyamlegi kukab jaydi zhungkui chonggirgi goyi ngarwe chewa ta giji sardun nyamle na kurda shukbi nambangwebar cheyu. Mitab jingnu ni gomdi lundun cenze sagor ki juishi zo yinba mun mikubi shishi. Zhungkui mitab jingnu tunlegi gorlingab shida lunki Yinjira pakja sabshu chungwa ni lakze sardu kona mimbara tiwe lakze tuyengyu ta shikyun jengi guju jibi nyurse di shi. Zhungkui jiso ni mitab rinu tanglin chize hajang tobu yu la, sishung ta kile ni gyan guju le gundi hurda donxin yu bi. Lakze sabu mambu shi shikyun chenbu gyungnyur tuyengyu tobu yu jiju yu. Gongi zhungkui yurub ta erita minjiwi pigi gi tablam shikdi. Tsenship chumze chidara chedi tuyengi nuishu su nguay su yuwa chegyuru tsuyship chishin yu. Tini yinji tukuru chidin ta jeshirin zirin yubashi yinbi ngunzi che yubashi. Tidaan chepji kongi zhungyi gigab nyibu mitab rinu kyabgongi nyamle la dunlam yabu yubi ngunzi na yu. Zengye rengchung ribu ta, sujun ribi loblin ta, lundun lobchen loblin, lundun gyebu loblin je ta tijin niujin ta jianqiao so zemlin gi cenship tungkun zirar dinne lundun gi zhungkui kile tiwe mawe yiwan gu di simju sarbi gi nyamle chi xin yu kile mangbu si lundun du yongdun ni chomr du chi yinba ma si yinji tolop ta cenship jikshi ta yuri nyamle gin zhawan zu gyu zhawa jang yu xidi lunki ngarane talu lunju tu lariyan zhungku ru cemzi xiu zi yu Lundun gi chomra ra xiongdu yubi zhungkui kile tiwe ma wa ta jidu cheba ta chebji Lundun gi kile tiwe ma we zhungkui chomra xido tubi ro roram tubi rwa yuji jindu.
1: Dilo ni zhungku tan Pakistan war chinti zu ni lo dunju duyonga korwe chen sun lo xe yin. Lo dunju duyonga yi rin gidu nyam yung chebe zhungpe zhwe giji gyundu le cuygam tubdi. Tongda par sumtu, cha dar sa xin riu dar denpo chune, riu le bang towa tang, gya tsu le ding se ba, zhengzi le rong arwa ji gi gurmi gi zazi cha di, gi kub tang gi kub war ki zhwe bi chun du yu. Lu gyu gi go zu se sa bie to, gi kub nibu ti we tam zib gi tu rib sa bie, zhung pe le wang jik tun chobo zu gyu mi yu to sung ne. Naba guin ki tab ju nyam le rong de zhwa, lab xia dun gyu tub gyur guin di tong xin yu. Pakistan to jia de zhong kui xiong cep qi mo wa jiang zai dong ki zuo da qin zhi ki ni zhi che de zai zi mang du ki meng xi dian tu da wa ta zhong pie sui gun ki zai zi ni gu zhi gin ji gong wo mei jiang ba yin la tian ne ge ke ni tan ge ke ni bu mi mang ge ge nor za qin xi yin qin zhi zu cun tu chuo ni bu tu zhi mo wa ki zhong wo gun tu tam se du qin ne ta ju tie pin cun yi qi dian bu ta ke bian nyam zhi jia ding se tan din di chong yu 主席习近平期年冬革命军俄罗帕克斯丁了陆军人心期给团参政党村托中配南北军期特具年烈肉的之外配给女儿不穿越年冬革命艺术增俄罗主席习近平期卡索索了总统扎德里塔总理下巴子坦垂门前总难年推梦文字应开清楚他 개급 니뷰 시슝키 티웨 탐습기 뒤접사베 중폐 레왕 직튼 초보 조교고르키 자주 체시양 되네 중폐 저와 강남 사바 교교로 군디 단유 미진웨 콘 파키스탄 키 총통 자달리 중코르 핌네 호남 싱친타 하이난 싱친러 첨천난신 토리무와 냠구이 양양체디 중폐 저와 피게 저와 첩시기 니치 나와타 구슈 첨부네 유지 송유부시 장자동키 외접 냠레기 대결을 대네 군편 망편키 최신 되버타 규지 남지 냠준키 원라라다타 원라 최다 집에 남창키 진식 임배찬네 중배 변조 발캠러 누규타 멍시 지구소 캡공수 총재 유르토 사와톰네 대개 마조 아고 동주로 니경업 중의 꿀 항상 쓰버타 리슈 레네 티니슈 지조 항상 되티 파키스탄키 변조 단지소 피게러 대결키 진토버 단첩지 뷰체 토비 규지 남지 냠준치바 비둔 정신키 도구이 되유 주시习近平키 파르캠 찰구이타 구이지능급 파키스탄키 스쿠이칼야 다도난디 피게기 춤제리 파키스탄키 미망용러 페버토바치 구이시송유 파르캠 족준체시티 니차레워신바 림보르치베탄두네 쵸니뷰 툰레타 싱레 딜레제 존네 첨부숨러지네 판눈타 망초 사르드 장도 고이지에게 파르캠 체봉아 냠준치티 파키스탄기 피게기 띵슈 티웨 피와타 중국남배 팅접진기 피게기 고급 티웨 냠주 체규 인시 순유브시 장자동키 총마 냠레기 퀄리시뷰 호조기 겐지 코스 문바치규 중국탄 파키스탄이니 뒤탄 남바군키 탑주 냠레 로더 인병원네 통더 파르숨토 랭망 외내 튠키 진티 지도탄 兄弟 탐습체교 균형치급여 어르탄 이전월 동토총춘 주시习近平키 위샤르즈쿠이키 시디 딘린 송경탄 군디 동교태 뒤추카시 뒤나와탄 종례샤바지 기천텐배비구탄 채퇴악주난유 중국탄 파키스탄키 시위 추민러 군디 후다단네 추구탄 위샤르즈쿠이키 시디 딘린 라수체교고르키 초고칸아 투문토 뒤바시 중파 계급 2부 퀄러시뷰 호조 계급 인비 냠제 계초 디월 체비 계지 말라타 계지 제티 멍시르 체비 계지 지글음 숭경 타직도 지그여 파키스탄키 주시 시진핑키 뒤나위 퀄러시뷰 초고 첨부시 퇴교 체비 티 통다 파르숨토 뒤체토 교여 중국탄 파키스탄 냠레기 니체 비든 편제티 초니기 캡콘레게네 링자메비 기지스구키 니법러 자치 딘리정신네 유지송유 콘키 밍알 즘린러 로게 군도 경유로 조신유 중국 롱아친 중업에 찰구이 자네 라다 치신유라 파키스탄키 파키스탄 포충더뷰 피게동위 찰구이러 군디동신유 계급 2부 칸 소수 팅접진 조준타 초니기 캡콘 소수 냠레러 2급 사르간탄 고급 개첸 체규 만수의 파키스탄 초타냠토 친지조네 롱어 등주 등어 콜와 고급 소체토 계급 2부 구체와 총외 투몽문진 개첸 퇴근 낸된 체내 추세토의 첩세태기 편춘 이치타 추세토의 우주 냠레 추제토위 계지 쇼레제 텀섭도 동화탄 첩지 중폐지위 땡키정신러디니 계지 투법기 땡키미비정신러 카데지아디 타고르키 레왕직툰 초보되바 빼둔 눈딘타 미리기 레왕직툰 초보되바 리기 티웨치와 빈두 유지송유부시
0: 녜자라 중국신뢰 롭친 직내 생각이 체지 이긴 침무워타 기지폐기에 대한 퀄리시뷰 신뢰 롭링기 천진군진 류小云기 사르구베 체드윈잼지 탄리능급 중국신뢰 경우기 사부윈타 신뢰 락제 지룽기에는 FGG 감사 침무로 자와 초보타 뉴군뷰디 FGG 신뢰 튠바르타 신빈 버파르라 람디진네 FGG 신뢰 팅럽진 피기란 구슈 침부네 유지송바치 윤지 춘제네 마메로도탄 센진 파르타 서구신례네 감뎀신례 파라 라제베드윈디네네 우푼뇽동기 베드윈 총즈 파라 로줄라 잠시 중국탄 에비지기 뷰제 토베 규지 람지 냠준탄 중국탄 에비지기 냠레 링디 소기 람즈르디네 신례 응위줌 냠레 무투 띵스르다웨 좀제 유르도사와 토비윤 리샤오윤기 중국 수준 신례 팅럽 신례기 초소 규르위 피림규유 ngazu xingdu chungu lagze tha lingmu xible chidang thi evji gi xingle gi ngwe yu legje tha pige gi thunzam tha haja thunbu yu byuje thobyu gyuji lamji nyamjun tha zhongku tha evji gi nyamle lingdi so gi lamsu ki zhongku tha evji gi xingle nyamle la lamlu gi genle che yu zhongku xingle lobchin gi lochu tyu ma da thangze ni chongsip gi thapsa thambo ro gilob nga yu ba tha FG gara rogyur chigin zhungu rikji kyechin ki lo komoro FG gi chonsip du lega chini nedun ngay takju chigyu. Zhungu ni laksam namda ki FG gi gigab gi pegi la roram chigin si yinba le tongdam shuegen ji tenne min si song yu. Nedun zhugji lo nen song Li Xiaoyun gi ni chibi cinsip ruga ki tanzi ni yi molu gilu ngadira mamyo lo do Changdeb Thunbar gi lakze diwar chibi, lakze chunguro loli yabu yungwe namzhan nir yun. Lakze chunguro loli yabu yungwe namzhan ni, taja sani ti gi xingdu dongzha ka xie tanga, sisi mu chili kyab yu batanga. Ti nan shu gin xingdu gi mamyo lo do gi thunbob chanyum dup ji parwa tanga, xingdu le le du gi kangba sabayan kyab yu basi. Li Xiaoyun cobi tetong sani ti gara senjun cuju chiwe namzhan du ni. Mamyo lo do dibam yana senchin dibi lakze kyabde dan yu. Li Xiaoyun ki, senchin ki sekyu xinche tora tong tuba mansi, saji gyundu pyeju tuba dan tadung, saniti ki mangcho la zixin ki jigariyan kodun tub yuji tan. Kongi, saniti ki kimzang gyumi xadang woma so nyutub chewe. Nganzu kongzoro sengu so dan lobgu yu. Taja sengu ti ni namzhan nese chongze lobchung ki cuju ki xiok sezo gyumne. Qibi cuju le su qin yu qi song du. Li Xiaoyun gi, xiandeng ba so yung qe yu ni pu gi qu xi xi zhi la. Zhongku tan FG gi xingli nyam le gyundu pi ye gen ga zi xi gyan zhi ji tan. Li Xiaoyun gi, nyue lo xie zhin, zhongku qio ne san le sa do du zub ti tan. Lak zi so yung so ge qe de gu, FG ga ra xingli lak zi geng zin ban bor qin so yung qe bi. Kon zo FG gi xingli pi ye gi suk xin tan ga ten de bur kyur yun. Zhongyur nganzu, zhongku tan FG gi, xiandeng min ni beri le mung tu xiong nu gim ni. FG gi chobu tiwe ma wa, zhongku le xingli lakze tan pege gi nyam nyong lop chong chibara yong tuba dan chibji. Zhongku cinsip le tuyen ba FG gara gyu di, lak lin chu sanay ti gi tuan ngui tan tiwe changbi, nyam le gi chu si cui sip che gyu yin si song du. Li Xiaoyun gi, zhongku tan FG gi xingli nyam le ni, kwa le shibu pege gi chu gu su nyam tuwe lak lin si yinbi, kwa le shibu rengxin gi tuan ni ke jin dien yu ji song batan. Li Xiaoyun ki, FG gi xingli tuanbar ta, xingbin bapar la ramdi cheba ti, sani ti gi mangcho gi cowa liksu cimba ta, sani ti gi upo nyungtong gi gane siwa ma si, tadong kwa le shibun juri kochu gi nuishu chungdu chini. Kwa le shibun juri denja gi chidu, zhungu dobshu likki su pyu yu ji songdu.
1: Zhungku ru ma jo chi jibi jamin ki likki zhugor chungdu, nye char du su dofu ru chobar si. Zhongkutan jiamen ki cokshu minne goji nyamle ni tongda par sumtu Zhongkutan jiamen ki benjor nyocong zhwa pege dongwe juja zuwo yin. Zhongkui chomze sikun ki lekchata sardu ki sunshu. Cong nir kuryo ji ki jiamen ki kile le pege ki par tong qinpo kodun che yu. Zhongkui congtun bubu zhan shunbata geji congtun chunmin ki tumi shunba jikjo li ji yi. Zhongkutan jiamen ni 从团马脚起着的开琴戏音乐年龄给门戏四母塔推门给开边给开边月龙啊曾经别人中国母体罗丁革命啊出彩头为其中国业的滚地当地推过仓为从来马拉塔出彩头为三对马拉强彩头为新电波节扩团前年家门给开列区别起给起马脚起列中国的批给东西滚女三百扩团前个音 Jiamen ki leki cha ju ngui gu to ne, zhung jar tan yorob ki benjor cong tun chwa denbyo ngan peke zhu gyuro sung gyong chi gui si jui bashi. Du su dofu ro jia du zhung kui ji kyab lin zin, yu yong ki, zhung gu tan zhung kui chi du si b ne, zhung gu tan kwa la shi bu chi tu si bie par, Jiamen ki ki le ti wai mang wei, zhung gu di ni kwa la shi bu sar du tan tun le gui zhi ki din se ke qin tu zi gyu. 在中国创作以往古书存不满时中国团家民给编剧从团娘来给南内古书团批给给艺术前不安存于罗州场卡谢给朗林团内中国团家民给团内扩展团扩展扩展娘这丁色穷于别 우주기 냠레르 도시다나 초니비 투문기 기변르 미튠바 라트 총 유지주유 제르멘 바우만 초비 토림